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해 놓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로 오늘 부부의 날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원하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또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또 여러분들 답변 기다릴게요. Luther Vandross입니다. Always and Forever.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적 하늘을 달리다, which was a request from one of our Kitty님s who sent in a message about the smoking man going from 금연맨 to 흡연맨 and then to 금연맨 again, right? Such a touching story.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 게 kind of I can really relate to it myself as well because you know I was also 흡연맨 for a long time, right? And I quit in 2007, 2008, I believe, 7 or 8, which was the year that I got married. I guess these kind of things, you know, a lot of couples go through, right? Because, you know, my wife, my girlfriend back then, of course, wanted me to quit, but I just couldn't do it. And then we got really into a huge fight. 그래서 이제 왜 담배도 못 끊냐? 왜 그런 의지조차 없냐?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You know, why can't you have that kind of willpower and determination? You know, if you can just do it for me, you know, why can't you do that for me? 나를 위해서 그걸 못해줘. 라고 이렇게 큰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then I got, 그래서 좀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리지 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기로.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다 피고 끊을게. 나 끊어버린다. 그냥 그렇게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Just because we were fighting and you know I didn't really wanted to you know continue fighting. 그때부터 끊게 됐습니다. 실제로. So I think yeah I know what our listeners were thinking means a lot, right? Yeah. 나를 위해서 그걸 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되고 또 굉장히 믿음이 가죠. 스카프드론 낙타님도 오늘 사연 주제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결혼 때부터 저장해 둔것 같은데요. My hubby, H-U-B-B-Y, which is a nickname for husband, right? Of course, in English. 제 남편은 저에게 없는 본받을 부분들이 참 많아서 늘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차분하고 사려가 깊은 점. So I saved my husband as my hubby on my phone, and he has so many admirable qualities that I don't have. He's someone I can always learn a lot from. He's calm and very thoughtful and considerate. 하하 이렇게 하하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신청곡을 여행 스케치 운명을 보내주셨는데 운명이었으나 어제 팽당한 것 같아서 크크크. Though I felt like I got rejected yesterday. 어저께 어떤 또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운명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That is so romantic. 좋습니다. 스카프 두른 낙타님 신청곡 하겠습니다. 운명입니다. 여행 스케치.

여행 스케치 운명이었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스카프드룬 낙타님. 오늘 노래들이 다 달달 로맨틱 vibe, love it. 허비, 허비 참 귀여운 닉네임인 것 같아요. 허비, he's my hobby. 그러면 좋습니다. Let's continue on. Our cutie names are asking. How is my wife saved under my phone? 제가 어저께 오픈 채팅방에서 I will reveal, my answer as well. 제가 뭐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하트, 다시 한번 볼게요. 하트가 일단 먼저 하트로 시작이 되고요. 이모티콘 하트로 시작이 되고, 우리, and her name, 땡땡 and 하트.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 이름이 EQ라고 하면요. 하트 EQ일 리가 없죠. Let's say my wife's name is EQ. 하트 우리 EQ 하트. So that's how she is saved. EQ는 아니고요. 예를 든 건데 좀 이상한 예를 들었네요. And I saw I know she saved my name like that too. 하트 EQ 하트. 제니님께서는 제 폰에 남편님은 오빠씨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오빠가 아님 주의보요. 저보다 연하입니다. 그냥 오빠라는 단어가 좋아서 오빠씨라고 부르고 전본도 그렇게 저장되어 있네요. So, Jenny님 says, even though my husband is saved as 오빠씨 in my phone, he is actually younger than I. And I just like the word 오빠, so I called him 오빠씨, and that's how he saved in my contacts.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빠를 만나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제가 꿀양이었는데 꿀양 어느 순간 제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So on my husband's phone, right? I was saved as 꿀양. 저는 그래서 꿀양이라고 해서 이제 허니 sheep, 허니 램. 생각해보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꿀 미스 꿀이란 얘기죠. 꿀양. At certain point, it was changed to my real name, and I want to ask him if there was a change of heart. 저희 남편 최고의 자랑은 기타를 잘 친다는 것. 제가 반한 포인트죠. 그리고 저희 딸에게 최고의 아빠라는 점입니다. He's a great guitarist, and which is what made me fall for him. And another thing, he's the absolute best dad to our daughter. 와, 완벽한 퀄리티를 갖추신 그런 오빠씨입니다.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이 곡이 여러분 다른 분께서도 신청을 해주셔서 I wanted to use it as the first song for 바통 터치.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세이브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3, 4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on Jovi, Always.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Hour 2 begins right now. You a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the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보는 라디오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놀러 오십시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Drop in and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that we call cutie-nims for a while.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via 문자, text messages as well at #1013. It's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And song requests, shout-outs, or just a random thought, or even a simple 출첵. I'm here for all of it. 좋습니다. Celebrating Wife and Husband Day today. Not today, yesterday. Sort of a belated celebration of Husband and Wife Day.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배우자분들을 저장해 놓으셨는지. 그 질문이 좀 더 popular한 질문이네요. 자랑은 별로 안 하시고, 어떻게 저장했는지. 어떻게 저장했는지가 이제 배우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인가요? I guess we can kind of see it as a symbol of how we perceive our partners. That's great. I posted this question on our Threads account as well. 예린보우님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내 사랑이라고 저장해 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이로 맨날 싸우시지만요. So my father said my mom as my love. Wow, how romantic.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이로. My mom saved my dad as 그이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That person이라고 하기엔 좀 딱딱하고요. I don't know. Him? Although they always fight. I see some, I don't know, imbalance, sort of a lopsided, you know, amount of love. 아닌가요? 그냥, 어머니는 굉장히 어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내 사랑.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 이로 하신 건 약간 뉴트럴하신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Anyways,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Andy Mike님께서 earlier talking about the 금연맨 story.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금연을 조건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금연을 안 하고 있다가 아내분께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 그때서야 금연을 하게 돼서 좋았다라는 말씀. So earlier messages about you know husband you know getting married under condition that he will quit smoking, which didn't happen, but it eventually happened when the wife was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그렇군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그 스토리에 영감을 받아서 금연이라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건아들의 노래죠. 와, back in the 70s and 80s, I think. Probably 80, mid 80s song, I think. Great song too. 들어보겠습니다. 건아들입니다. 금연.

건아들 금연 앤디 마이크님의 신청곡이었는데 Who would have thought that 금연 smoking cessation could be a topic for a very romantic story. 금연이란 주제로 이렇게 또 로맨틱한 어떤 사연과 또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게참 묘합니다. 독더미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키가 커요. My husband is tall. He is actually very, very tall. So, 그래서 많이 많이 커서 붐비는 곳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So he is easy to spot in crowded places. 와,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그거는. 그죠? 가끔 참 어떤 마트나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서로 찾기가 힘들 때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굉장한 장점이네요. That is a big advantage. 휴대폰 저장 이름은 남편은 신혼 초에 마늘과 생강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요. 오케이. 남편분을 마늘과 생강으로 저장을 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So, are you saying that you saved your husband under wifey and 또 마늘 wifey 마늘 right? and ginger. And now he just saved under his actual name. 아, 지금은 그냥 이름으로 저장돼 있고 원래는 마늘과 생강이었다. 약간 사연이 깊은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듯한 I sense that there is some deep and I don't know. unspeakable, I don't know, history behind it.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저장하셨는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하나 듣고 오늘도 이제 바통터치 이 분위기로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We'll be back with the 바통터치, which is a segment that you and I make the playlist together. 빌리 조엘의 곡 듣고 오겠습니다. Honesty.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that Pat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let's say we start playing a song, then it's over to you to pick the next song that has some sort of a link or relationship to that song. So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a connection to the track that we are playing.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쭉쭉 계속 이렇게 연관된 곡으로 가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So sometimes a delayed connection is fine as well.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의 날 관련 팀으로 해서 신청곡을 많이 주셨는데요. 많이 주셨는데 그 이제 신청곡 중에서 제가 와 오늘 분위기에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곡을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I think I said this already, right? So two of our cutie names have requested this song. 오늘 같은 날 참 어울리는 곡이긴 합니다만은 이 같은 곡을 두 분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건 큰 의미가 됩니다. I believe it was Scarpedrun Nakta님 and Jenny님 both requested this song. Barry White의 곡이죠. You're the first, the last, and my everything이라는 곡인데 그렇죠. That is just a beautiful statement, right? You're the first, the last, and my everything. 당신이 나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자 또 모든 것이다. 와, 듣기만 해도 로맨틱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곡을 첫 곡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곡에 어울리는 약간의 관계가 있는 곡들로

That was Barry White.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Barry White 하면은 that low bass tone. He was known for. Hello, my name is Barry White. 정말 로맨틱한 그런 베이스 톤을 갖고 계신 분이죠. 스카프드루 낙타님께서 베리 화이트가 키가 엄청 크셨다고 합니다. Yes, he was 6 feet 3 and a half inches, which is about 192 정도 되셨고 그 체구에서 그런 또 베이스 톤이 나오는 가수는 참 너무 매력적이죠. Right, 좋습니다.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We have a connection right away, actually. 베스킨님께서 사연과 함께 커넥션 해주셨는데요. Here it goes. 저는 번호 저장할 때 아내를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나 언제나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특별한 뭔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좋은 아이로 전 저장했습니다. 와, 이 로맨틱 어떤 치사량이. So when I thought about saving her number, it hit me. I just always love her so much. And when I tried to figure out the reason, there wasn't any one specific thing. So I just saved her as 마냥 좋은 아이, just a lovely girl. 마냥 좋은 아이. Lovely girl. 뭔가 이렇게 그 뜻이 완전히 뭔가 와닿진 않네요. 영어로 하니까. 그죠? 추가로 아내는 저를 나만의 초콜릿으로 저장했단 말씀이죠. So my wife saved me as my very own chocolate. 지금 생각하니 그 당시 이유 없이 그 당시는 이유 없이 모든 게 좋았던 것 같네요. Looking back, I just loved everything about her for no particular reason. 그렇군요. 야, 진짜 마냥 좋은 아이. 제가 알기로는 베스킨님 저와 비슷한 연배 정도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로맨틱하십니다. 마냥 좋은 아이로 와이프분을 세이브해 두셨다니. 나만의 초콜릿은 또 뭡니까? 와, wow, that is another thing I want to ask. 정말 그 부인분께서 베스킨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My chocolate이라는 거는 chocolate could mean so much, right? Boost your energy as well, and it is something very sweet. 와, 너무 참 로맨틱한 부부이십니다, 베스킨님.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드려? 하지만, you know, hope you celebrate the, you know, husband and wife day. 어저께였지만은 그래도 주말이니까 충분히 또 이제 함께 celebrate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이 바로 이 연결곡인데요. 검정 치마의 곡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So this is a romantic Baskin님's connection. 검정 치마 everything.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elcome back to 101-2113. I'm your PD, DJ EQ. So, getting things going with our Baton Touch segment. Just if you're just tuning in to the show for the first time, Baton Touch is a 이어달리기 선곡 segment where we combine with our listeners, you know, request song. We make a relay of songs. 그래서 노래 다음에 이런 곡으로 관련 있는 곡으로 계속 연결해가는 그런 선곡 세그먼트 있는데요. We've been doing this on Friday, our Friday staple segment. 약간 저희 프로그램의 전통이 있는 그런 코너이기도 한데요. So today is celebrating Husband and Wife Day.

부부의 날 스페셜 에디션 이어달리기라고 해야겠네요. Because we are getting a lot of relevant song, a very romantic song. 그래서 first two songs were first one was Barry White, You're My First, My Last. You're the first, the last, and my everything이었죠. And the following song was Baskin-Nim's Connection, 검정치마 Everything. 여기까지 갔는데요. We have another connection made by 신설풍님, who is tuning in after a long time.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신설풍님.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Black 하면 White죠. Because we just listened to 검정치마, Black Skirt Song. 그럼 Black 하면 White죠. 좋습니다. 블랙에서 화이트로 가겠다는 말씀이신데 완전 보통 화이트가 아니라 화이트의 화이트로 가시네요. 화이트는 그 유영석 씨의 그런 그룹이기도 했죠. 또 같은 이름의 또 곡을 발표하게 됐는데 화이트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죠. So as white as it could get with this song choice, right? 좋습니다. 신설풍님의 연결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의 화이트. White.

가스 화이트의 화이트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인데요. 와. 역시 유영석 씨의 어떤 곡들은 특별함이 있죠. 푸른 하늘의 곡들도 참 곡을 잘 쓰신다는 생각했었는데. So, let's get this moving. 계속해서 연결곡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베니님께서 It's a delayed connection from the first song, which was requested both by 제니님 and 낙타님, right? Yes, Barry White song.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약간의 찌찌뽕 선곡으로 인해 저희 이첫 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 곡에 대한 연결곡이라는 말씀이죠, right? So, a delayed connection for that song. Solid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라는 건데요. 오, 그쵸. It is delayed connection, but it's a rightful connection, according to 베니님. 거의 비슷하네요, 곡도.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모든 것이다. 모든 것까지 들어가면 조금 그럴 뻔했네요. 근데, 네, 좋습니다. 솔리드의 곡으로 그러면 연결 가볼까요? Benny's connection. This is solid.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Solid,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Benny's Connection 2, Contribution to our Baton Touch Playlist. 계속 갑니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3402님께서 이 처음에 그 느낌을 살려서 신청합니다. 라고. 처음에 그 느낌. I guess that is very important, right? When we are in a romantic relationship, that first impression, that first feeling, first sentiments always very important. And we always, go back to the time when we had that first feeling. 그쵸? 그첫 느낌을 받았을 때 항상 기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죠. 3402님께서 그 느낌을 살린 곡이라고 연결해 주셨는데, 신승훈 씨의 곡입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처음 그 느낌처럼 신승은 씨의 곡이었습니다. 3402님의 연결곡이었고요. We're almost nearing the end of the show. Making some more connections. 모모님께서 Q모닝 처음이자 마지막이야를 듣고 있으니 자우림의 애인 발견과 고잉홈이 생각이 나네요. 처음엔 바보 같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엔 내가 있잖아. 집이 있잖아로 이어지는 부부의 날 유니버스입니다. So, okay, that is the part of the lyric, right? It kind of felt kind of stupid in the beginning, but in the end, there is me. I am here in the end, and there is home in the end. 약간 그런 부부의 날, 약간 theme song 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It sounds like a theme song for perfect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Going home의 그 가사란 말씀이시죠? 애인 발견을 준비했습니다. 모모님의 연결곡입니다. 자우림 애인 발견.

집이 있잖아. 마지막엔 내가 있잖아. 집이 있잖아. That really kind of stuck with me, that part. I guess that is the part of the lyric for Kimuna's song, Going Home, right?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커넥션 하나 해보고 오늘 프로그램 마칠까 하는데요. The song that I thought of was Michael Bublé's Home. Because if you feel like there is always that home sweet home feeling when you think about your home, 뭔가 내가 돌아갈 따뜻한 집이 있다, 따뜻한 가정이 있다. I think part of it is because you have a lovely partner to go back to, waiting for you at home. 집에 가면 또 아이들도 있지만 또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나의 스파우스가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I hope you feel that way too. And have a lovely weekend. We'll be taking a Monday off. 다음 주 월요일은 생방이 아니고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But I have also prepared something special for Monday's show. 월요일이 이제 대체 휴무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weekend.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Leaving you with Michael Bublé, Home.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各大华语音乐重镇流行互通，最新最热最经典好歌，华人歌曲周末派，一起欢聚周末的音乐派对。让我们一起打开华语流行的过去和未来。
4: 嘿，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华人歌曲周末派，我是你的 DJ 麒麟，欢迎准时光临。我们接下来就来听范玮琪的《不忘》。

0: Ketchup's a potato fries. Ketchup, ketchup, ketchup, ketchup. That was Blondie with One Way or Another. Good morning, Morning Goobers. Today is Friday, the 22nd of May. Happy Friday, everyone.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so let's enjoy this moment to the max. 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이 뭔가 다 돈으로 보이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애정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 애정이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또 결핍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요. 결국 그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I mean, we've all been there, right? That moment where you know the obsession is not really helping, but you just can't put it down. It's really hard. And what gets me is how quiet that shift has to be. Not a dramatic letting go, just a small loosening. 힘을 살짝만 빼는 거죠. And sometimes that is the hardest thing to do, I know, because it can feel like giving up completely. But it is actually the opposite. It is finally giving yourself a chance, a new space to get things started for new. 그러니까 좀 나의 결핍, 내가 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조금 내려놓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가끔씩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Morning Goobers, how are you all spending this lovely, nice, and shiny bright Friday morning? 오늘 날씨 좀 좋지 않나요? 아침에 해도 쨍쨍하고 공기도 깨끗한 것 같고요. 다들 아침 어떻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바쁘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So, you're tuned into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oof today. Yes, we are live in the studio.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로 가셔서 검색창에 TBS EFM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여러분들이 어떤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지 어떤 주말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늘 궁금한 저를 위해서 오늘도 열일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let me know what you're up to, your plans for the weekend, or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me by sending in that text message to #1013 for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We're all in pretty good mood right now in the studio. At least I am. 오늘 지금 기분 되게 좋고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도 기분 너무 좋아 보이시고 우리 이정규 감독님 또 이렇게 또 방긋방긋 웃고 계세요. 모닝그룹 덕분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금 시간이 굉장히 또 소중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이정규 감독님. Okay, now it is time to check out our Morning Goobers messages. 우리 또 스튜디오의 상황을 전해드렸으니까 let me go through your messages right now. 우리 워터탱크님 오셨네요. 생금생금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요. 워터탱크 덕분에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뭔가 격려해야 될 것 같아요. 굿모닝 생금생금이라고 보내주셨고 닥터페이퍼 is here. 해피라이프님, 우리 체육부장님 뭐야? 텐션 오늘 왜 이래요?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 체육부장님 오늘 비장하십니다. What are you up to? What type of exercise are you up to today? 오늘 어떤 운동 하셨어요? 알려주시고요. 오늘 이 텐션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우리 상민님도 오셨네요. 모그님들, 굿모닝 상민님 반가워요. 어서어서 들어오세요. 모닝그루버들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어서들 들어오시고요. Please join the party. 여러분들의 파티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t is time for MG Q&A, but first after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everyone. I asked you guys a question here, and your job is to answer my question throughout the entire program. 여러분들 즉각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두 시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네 our daily segment MG Q&A 시간입니다.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one. Listen up, 귀 쫑긋쫑긋 들어주세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obsessed with right now, or if you're not really obsessed with anything? Maybe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 used to be completely obsessed with. 여러분들이 현재 집착하는 것 혹은 나 집착하는 거 딱히 없는데요 싶으신 분들은 한때 왕년에 내가 좀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mething that used to be completely fixated on. So what are those? 지금 뭐 집착하는 게 있으면 또 알려주셔도 좋고요. Maybe some people might be fixated with you know, going on a diet, or maybe their skincare, their past lover, I don't know, 구남친, 구여친한테 집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집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If you're a complete, you know, clean person, maybe you might be a little obsessed with cleaning. And speaking of cleaning, actually, let me tell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I'm really obsessed with. So, 저 같은 경우에는요, I'm completely obsessed with the hair that falls out after shower and drying my hair. So, no matter how busy I am, you know, no matter how rushed I am, I absolutely have to vacuum it all up before leaving the house. And that is what I'm obsessed with. 그러니까 샤워하고 머리 말리면 제 머리카락이 좀 길잖아요. 그게 막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집 바닥이 또 되게 하얘요. 그래서 그게 막 머리카락이 보이면 그렇게 참을 수가 없어서 진짜 약간 간당간당 도착할 것 같은데 아, 나 늦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도 저는 무조건 청소기를 돌리고 나갑니다. 그 머리카락이 떨어진 부분만이라도요. 머리카락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And I guess my obsession is pretty strong because when I'm watching TV, for example, while lying down on my couch, and if I see some hair falling on the ground, I would pick that up. 그래서 집에서 맨날 머리카락 줍고 있습니다. 뭐 이삭 줍기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보이면 즉시 줍는 저. 그래서 돌돌이 같은 거 항상 꺼내놓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대머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머리가 안 나오긴 할 텐데 뭐 어쨌든 머리가 길어질수록 그 머리카락이 더 잘 보여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은 어떠세요? What about you guys? Is there anything that you guys are a little obsessed with? I know that obsession is a strong word. So, you know, let's talk about the things that you might be a little obsessed with. 우리 박은희 팀장님과 이정규 팀장님께서는 어떤 거에 집착을 좀 하실까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야말로 뭐 집착하는 게 전혀 인생에서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네요. 마라탕에 집착하시는 거 맞네. 마라탕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네. 요즘에 같이 마라탕을 안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마라탕에 맛자만 꺼내도 무서운 게 바로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죠. 건강하게 드시고요. 예. 건강 항상 중요하니까. 우리 이정규 팀장님은 요즘 미라클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Here is Marie say, the more you ignore me, the closer I get. Ooh, creepy.

0: schedule. Fine dust levels are expected to remain in the good range nationwide, bringing clear and comfortable ai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6.4 degrees Celsius. And that is your weather update for now. Have a wonderful day ahead. So, morning groovers, recap on today's question. What are you obsessed with or what are you obsessed with?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 혹은 과거에 집착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주제입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now check out your answers. Benny from the Philippines. Hello, Benny. TGIF to you also. And Benny answered, for me, short clips and wrestling and then new music. Wow, you must be obsessed with pretty so many things. Short clips, of course, we are all obsessed with that every single time, right? You find peace when you're laid down in bed after your whole entire day just going through the reels. It's pretty relaxing feeling, isn't it? 너무 좋아요, 저도. And wrestling, is that your hobby or something? And then listening to new music. Nice. I used to be obsessed with music too, but these days, not quite. I just want to make my ears to rest a little bit these days. So compared to how much I used to listen to the music back in the days, I don't listen to it that much. But if music is giving you peace, like Benny, go for it. I think those are good obsession, Benny. Good obsession. 우리 흐물흐물님, 안녕하세요. Looks like you're a new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모닝 그룹에 오신 걸 일단 대환영 드리고요. 문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펜에 집착합니다. 일할 때 쓰던 볼펜 꼭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잉크가 다 닳도록 씁니다. Wow, I'm obsessed with pens. The ballpoint pen I use for work absolutely has to be back in its exact spot. I always use them until the very last drop of ink is completely gone. Some people are obsessed with pens. I know. 이 펜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글씨를 쓸 때 이 펜에 따라서 글씨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거든요. So I think I get influenced by pens when it comes to writing things nicely. 그래서 이 펜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펜도 진짜 가격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지인분한테 펜 한번 선물한 적 있는데 막 몇만 원대도 있고 막 되게 비싼 것도 많고 근데 그만큼 또 잘 나오고 되게 펜 퀄리티가 좋은가 봐요. And you know like those people who has to put everything in the right spot for everything? 각도까지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let's just say you're out in a restaurant and in Korean restaurants they give you some tissues to wipe out your hands.
1: 물티슈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거 이렇게 손으로 다 닦고 나가지고 이렇게 저는 아무데나 팍 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what they would do is they would fold the tissue into a rectangle shape and then just put it right beside them with the right angle.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휴지를 이렇게 막 손 닦고 나서 확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고이고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을 맞게 딱 접은 다음에 옆에다가 딱 깔끔하게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0: I guess we could call that a little bit of obsession, 그쵸?
1: 그리고 내가 딱 정한 자리에 그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막 이런 것들, 정리정돈을 하는지 여러분들, 문득 궁금해졌어요.
0: How does your desk look like if you are a worker in the office?
1: 여러분들 책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이렇게 가지런히 뭐가 이렇게 탁탁탁 정돈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막 그냥 와! 이런 소리가 나는 책상인가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박은희 팀장님의 책상을 볼 때가 있어요.
0: So I sometimes go down the office and check out 박은희 팀장님's desk. She has so many papers, like so many of them.
1: 아니, 뭐 이렇게 뭐 가지런히 정리한 걸 이런 걸 떠나서 종이가 엄청 많아요. 무슨 보고서 그거에다가 무슨 큐시트 대본 막 이런 거가 종이가 막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일을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달 뒤 갔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 아닌 것 같은데요.
0: Anyways, 마라탕을 집착하시는 우리 박군의 팀장님께서는 책상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TMI를 전달을 드립니다. So,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more things. What are you obsessed with? Are you obsessed with morning groove? 썸머한테 obsessed 됐나요? 그런 답도 좋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얼짱님께서 또 답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딱히 집착하는 게 없는데 동거인은 차에 집착해요. 주말마다 셀프 세차하러 4시간은 소비하는 듯해요. 그 오랜만에 신청곡 될까요? The Strombella의 Spritz. Spirits 듣고 싶네요. 아, 저이 노래 진짜 좋아요. I got guns in my hand and they won't go. 이 노래 아니에요? Oh, this is going viral these days again in the short reels or something. So, according to 얼짱님, they said, I don't really have any particular obsessions, but the person I'm living with is absolutely obsessed with their car. They seem to spend at least 4 hours every weekend doing car washes.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세차하러 혼자 꼭 이렇게 나가시도록 같이 하러 갈래가 아니라 혼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세차 동호회 있는 거 아세요? 저 이거 최근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어차피 혼자 닦는 건데 뭐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서로 각자 이렇게 세차하고 사진 찍어주고 막 그냥 그런 거래요. 애지중지하는 그런 분들이 딱 적합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네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나요?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얼짱님's song request. This is the Strombella's Spirits.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All right,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again. Today's topic is all about obsession. What are you currently obsessed with? Or what were you obsessed with, everyone? 내가 집착하는 것, 혹은 과거에 조금 집착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7677, 우리 사투기 모닝그룹어 오늘도 어김없이 출첵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수원 현장 출장이 있어서 오늘 방송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제가 집착했던 것 이렇게 해주시고 답이 안 왔어요. 뭐예요? 갑자기 왜 사라지셨어요? 벌써 수원 가신 거예요? So you'll be listening through the re-listen. The part that I upload on YouTube because you will be in Suwon. 그렇군요. 수원 현장에서는 뭐 못 들으시나요? 이렇게 뭐 틀어놓고 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들으면서 궁금해지잖아요. 뭐에 집착을 하셨길래 5분 뒤에 알려주실 건가요? 60초 뒤에 공개되나요? 사투기 모닝그룹어 어디 계세요? 가셨나요? Don't go! 우리 닥터페이퍼님 모닝그룹이죠. 생금의 기다림과 집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한 분쯤은 계실 줄 알았어요. So I expected at least one person to be obsessed with morning groove. 여러분 집착 많이 해주세요. 모닝그룹 재밌어요. 여러분 집착 많이 하실수록 제가 되게 신나지는 되게 이상한 그런 케미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 H님, 강준 성대모사에 집착하셨던 선마 PD님이 생각이 나네요. So I make so many people. I've done like Shakira, I've done 강준, and so many more. I think 요즘 뭐 화사에 또 꽂혀가지고 화사도 했다가 하는데 한때 이제 강준 쌤 제가 성대모사 했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좀 보면 즉각즉각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 민수 오빠가 뭐 이런 거였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설하는 데 있어서 꺼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욕인지 몰랐어. 뭐 이런 거죠. I love 강주호님. 아, 예전에 TBS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스쿱이라는 방송에 제가 좀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닝그룹어들. I'll try to come up with something new, okay? You know, past is all in the past. 제가 좀 성대모사에 집착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별명이 인간 복사기예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요즘 꽂히는 게 무엇인지 성대모사로 보여드릴게요. Another obsession from 체육부장님 who have texted. 20대 때 핑크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핑크 아이템 좀 예쁜 거 찾으러 다니고 친구들도 추천해주고 공주인 양 크크크 이라고 해주셨고 노자켓에 say so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So I think I was totally obsessed with pink in my 20s. I used to go around hunting for pretty pink items and my friends would even recommend things to me. I acted like I was some kind of princess. So does that mean that I'm acting like some kind of a princess because I'm obsessed with pink. 오늘 마침 또 핑크 있고 핑크 텀블러 뭐 완전 핑크 파티인데 저희 집에도 핑크 많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전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났어요. So I gues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I'm still obsessed with, which is pink. 와, 제 컴퓨터 바탕화면도 지금 핑크색이야. 보이는 라디오 보이세요? 와우, 와우, 소름. So I have this plain screen in my laptop and the screen color is pink. Can you guys believe that?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핑크만한 거 보면은 저도 놀란다니까요. So I guess you have graduated, 체육부장님, from all that pink obsession. So what color is your favorite color these days then? 그래도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이신 건가요? 집착만 안 하실 분? 아, 저 체육부장님 운동복 무슨 색깔인지 궁금해요. You must have a lot of athletic wears because you exercise a lot, right? So, you know, what is your outfit color? 그리고 제일 많이 있는 색이 또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팔로우업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요.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uys obsessed with? 내가 집착하는 것 혹은 과거에 집착했던 것 뭐든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because you can watch me there as well. 또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으니까요.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가셔서 또 그곳에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Okay, 우리 체육부장님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부스트업 되시라고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체육부장님. This is Doja Cat, Say So.

I came back after a little dance session with the one and only T-Bongi because the music was so good thanks to our 체육부장님 who has requested it.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알겠지만 T-Bongi랑 춤 한 바탕 좀 췄어요. 사실 제가 춘 건 아니고 T-Bongi가 췄어요. 제가 강요했거든요. So I was forcing T-Bongi to dance and he was moving it. I love it. 티봉이 좀 아침에 신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티봉이의 흥 많이 많이 돋궈주세요. 티봉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Okay, 코코님께서 까꿍 생금 하트 냅다 노트북 뒤집어서 보이는 핑크공주 집착 맞네요 라고 I don't know. I was like kind of eager to show you guys about that screen that I have here. 막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이 노트북. 어머, 이것도 핑크잖아 하고 제가 스스로 놀랬거든요. So yeah, I can show you anything, Morning Groovers.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see or watch, tell me because I can try to pull all of that off through this viewable radio. 자, 보는 라디오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막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줄무늬 모닝그룹업 반갑고 굿모닝이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줄무늬 모닝그룹업. 줄무늬 모닝그룹업께서는 어떤 거에 집착을 하시나요? 이것도 답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Let's check out your messages. 우리 MG Q&A 질문. What are you obsessed with or what were you obsessed with? 우리 선셋 모닝그룹업. 금요일마다 모닝그루브에 집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팝스타 내한공연 티켓팅에 집착하는 건 비밀이에요. 8년마다 내한하는 캐나다 R&B 슈퍼스타 The Weeknd 일명 주말이님 티켓팅 성공했어요. 대표곡으로 Blind Lights 신청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so you're kind of obsessed with going to concerts of those musicians abroad and you have made it to booking your ticket to The Weeknd's concert. Congratulations! 얼마나 재밌겠어요. 위켄드 같은 경우에는 아는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콘서트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떼창. 그냥 이렇게 들으러 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는 노래 많이 부르는 가수 콘서트 가는 게 진짜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젠가요? 이거 제가 지금 신청하면 늦었나요? 전 하는지도 몰랐네. I had no idea that Weeknd was coming to Korea for another concert.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나중에 뭐 티켓 다시 되파실 일 있으면 저한테 싸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 저는 8000보 이상 걷기에 집착해요. 나만의 스트레칭 짬날 때 하기 안 한 날은 뭔가 찜찜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kind of obsessed with walking over 8000 steps and also stretching. And if I don't stretch out, I kind of feel really hard and, you know, I feel kind of dull for the rest of the day.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걷는 게 은근히 좀 힘들어요. 만보 하는 거 진짜 힘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 것도 힘들어요. It's not really easy to walk over like even 5,000 steps a day, especially if you're driving. So what I do is I try to not drive and take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if I do that, I can walk at least 5,000 steps. But if you're aiming for 8,000 steps, that means a lot. That means you're actually putting some extra efforts to walk that many steps. 그리고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죠. 얘 몸이 되게 뻐근하다니까요. 안 움직여주면 더 굳고 더 굳고 더 굳고 그래서 나무가 돼버릴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을 좀 챙기시는 그런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근데 you know like those apps totally give you that motivation, doesn't it? Because some apps gives you like a very small amount of allowances. 뭐 10원이 됐든 막 이렇게 좀 주잖아요. 뭐 3,000보 이상 걸으면 그런 게 옛날에는 저한테 엄청 큰 동기부여가 됐었거든요. So what I would do is I would download like at least 3 to 4 apps to you know get that money allowances.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이지만 어쨌든 그런 재미가 쏠쏠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아주 그냥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앱에서 알림이 와도 그냥 쓱 무시해버리는데. 걷는 습관 모두가 다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제가 집착했던 것? 이러고 아무것도 안 보내주셨는데, 오, 답이 왔어요. 몇 번을 시도 끝에 답이 왔거든요. So, 사뚜기 모닝그룹어 has been like trying to send in the answer. So, he's been repeating the same message over and over. And finally, we have received the answer. 저 멀리서 온 편지 받은 그런 느낌인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가 집착하는 것!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걷다가 지쳐 주저앉을 수도 있어. 오잉? 그럴 땐 쉬어가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갈 마음을 얻는 거야. 아, 제가 제일 잘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 힘을 내서 파이팅 하시길 라고 해주셨고, 이 아이의 한숨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그렇죠. 이런 attitude에 집착할 수가 있겠죠. You know, you might be very exhausted walking too many steps, you know. By working too much. And if you're going through that hardship, you can just take a little break and take a look at yourself a little bit. And the most important part is not giving up and just making that constant effort. 맞아요, 맞아요. We have to remind ourselves that. 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치다 보면은 아는데도 그냥 아 됐어 필요 없어 막 약간 이런 그런 삐딱한 마인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사뚜기 모닝그루버가 우리 힘들고 지친 모닝그루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셨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뚜기 모닝그루버 출장 안 가세요? 수원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긴긴 문자를 어떻게 보내셨대요? 사뚜기 모닝그루버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일이 모닝그루버보다 중요하기는 하죠. 괜히 또 이렇게 옆에서 직원이 막 눈치 주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제 잘 알았습니다. 제 궁금증이 풀렸으니까 사뚜기 모닝그룹, now I know your answer, so you can now focus on your work. I will let you do that. 이제 알바 그만하시고 이게 뭔가 겸업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알바 휴가 드리고 예, 수원 현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사뚜기 모닝그룹. Thank you for this nice warm message. 우리 반장님께서 사뚜기님 명언에 집착하신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명언들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모아놓고, 또 스스로를 상기시키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명언들 막 모으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참 명언이 이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 누가 이거 몰라?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자꾸 마음먹게 돼가지고. 근데 누가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거는 꼬덕거리게 되는데, 그냥 보는 걸로는 싹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착을 하시나요? What are you obsessed with or what were you obsessed with? I'm going to be back, Morning Groovers, in a minute, so stay tuned. 우리 한 시간 동안 또 이제 재밌게 떠들어야 되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We're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Sunset Morning Groover. This is Blinding Lights, The Weekn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Glad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also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also it is a viewable radio. So if you want to watch me live, just search for TBS EFM on your YouTube channel.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티봉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함께 다들 감상해주시고, 또 많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have a fun hour left for us today to enjoy. So if you want to join the party, text us. 1013 for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여러분 제대로 모닝그룹을 즐기시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사용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don't forget our topic for today's MG Q&A. 오늘의 주제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 혹은 집착했던 것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So what are you obsessed with and what were you obsessed with? 우리 민준 리나만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항상 이 시간대쯤 오시네. 우리 민준 리나만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이요. 처음 시작할 때 한 주 사고 50원, 70원 등락에 팔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4시간 거리 지방 내려가는 차 안에서 계속 주식만 보다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지금 리나랑 차 안에서 따뜻한 빵 먹는데 너무 행복해요. So I'm obsessed with stock investment. 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 이렇게 집착할 태도 로 하실 거면 시작을 하시질 말아야 된다. 이런 말 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러거든요. 이게 내려갈 때 솔직히 싫긴 싫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파민 싹 도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You know, you feel excited, extra excited and you can feel that dopamine flowing inside your body when you see that percentage increase. 아, 그래서 주식이 참 중독성도 있고 집착도 하게 되는데 장투를 생각을 하시는 거면 그냥 어플을 지워버리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뭔가 우상향하는 그런 걸 사면은 이렇게 막 올라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성격이 보통 급한 게 아니어가지고 손절도 하고 아 급전 필요한데 이러면서 막 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어디 주식에 팁 드릴 상황은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I'm not really in the position to give you some tips when it comes to investment, so I'll stop it here.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코인 노래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Because it is Friday party party. 와 근데 걱정이네. I'm a little worried because it's pretty hot in the studio. The air conditioner is not on yet. 아 지금 생각난 김에 좀 부탁을 드려봐야겠다. 혹시나 이게 가능한지 밖에서 박원희 팀장님이 수고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기다가 전화하셔야 돼가지고. 아 근데 좀 시원해지면 제가 진짜 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뭐 찜질방에서 파티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할까요? 어쨌든 모닝그루버들 오늘 코인 노래방 또 재밌는 TMI 퀴즈도 준비돼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Sam Smith, I'm Not the Only On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Are you all surprised at this moment? Because we are starting off with a song that is not so hype. Don't be surprised because we have one of those days too. 우린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발라드 위주로 제가 발라드 알러지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거나 뭔가가 무서우면은 정면 마주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면을 마주해서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라드 노래 준비해봤어요. 벌써부터 몸이 근질근질 신나는 노래를 틀고 싶지만 저 스스로를 조금 누르고 이 발라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윈니 휴스턴 언니의 노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윈니 휴스턴 언니.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캐리 아빠님께서 마침 서머피디님 사랑해요.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네 여러분 차분해서 뭐 제발 오버하지 마. 여러분들 오늘은 발라드 느낌으로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So I'm facing my own trauma here, you know, facing this lovely ballad song. So enjoy. 그리고 이 노래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There is a moment in this song where the drum goes boom. So let's all try to guess exactly where that part is. 이 노래 중에서 막 이렇게 퍼스가 좀 있다가 갑자기 쿵 and I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볼륨을 제가 한번 더 크게 들어보고 노래가 잘 들리도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TMI 퀴즈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 TMI 퀴즈를 우겨넣는 저 어때요? So obviously there is a random quiz that you have to guess. Summer's totally random TMI quiz. 굳이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게 바로 TMI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오늘도 질문 나갑니다. So here goes the question.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하루에도 3번, 4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미뤘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뭔지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hen I was a kid, my dream job changed 3 times a day.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여러분 시작! 쿵! 와! 0.1초 빨랐나? 이 쿵 부분 맞췄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땠어요? 여러분들 점수 매겨주시고요. Love you! 여러분, 신나는 나. 제발 차분해져. 썸머야, 정신 차려. Okay, so guess this answer. When I was a quiz, my dream job changed a lot.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Guess 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릴 때 가장 오래 제가 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정말 쓸데없죠? 하지만 은근 궁금할 거예요. Because I will love you forever. 우리 서비님께서 굿모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서비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썸머가 어릴 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Imagine that little girl dreaming about becoming something, becoming someone. So just guess it. It's easy. 그냥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맞추시면 됩니다. 아 고마워요. 저를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일깨워주는 Whitney 언니 들어가시고요. R&B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R&B도 발라드 느낌으로 차분하게 갈 수 있어요. 꽤나 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You know? I'm kind of enjoying this ballad vibe.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발라드를 듣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 All My Life 이거 함께 불러주실 거죠? Back to the 90s. 아, 이 노래가 우리 오빠 결혼식 축가였네. 에이. 그래서

주머니에 흔들 좀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이 장래희망은요, 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약간의 서비스 직종이네요. 예. 그래서 공 하나하나 칠 모닝그루버는 땡입니다. 왜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었어요? 저는 가수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 did not want to become a singer, but I actually wanted to become a back dancer. 저는 백댄서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 나오면은 뒤에서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때도 알았나 봐요. 아, 메인댄서는 내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백댄서, 안무가 이런 거는 제가 좀 양내의 희망이 한 3초 정도 있었습니다. Oh my lov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난 항상 너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시나요? 로맨틱한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축하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축가 전문 가수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밀었던 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뭐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So it was all about being friendly to a lot of people. 뭐 그런 꿈을 제가 한 달 정도는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긴 장래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hat you feel the same you. All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Pray for someone like you, Jenny. I can't deny that I finally found you. 드디어 널 찾았어. 내 인생 전부. 난 너를 같은 사람을 위해.

0: 발라드 나쁘지 않은데?
1: So since we have, you know, enjoyed some pop song, pop ballad, it's time for another Korean ballad. 아, 네, 맞습니다. The Legend 고전 발라드. 언제 또 빅마마가 고전이 되었어요? 체념 듣고 있습니다. 행복했어, 다 같이. I was happy.

오케이 가사 모르니까 문자 읽어볼게요. 9429 모닝그룹어 어릴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을 테니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아름다우시니 지금이라도 도전. 일방통행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라고. So you dreamed about being a Miss Korea because you were so pretty. 아, 칭찬은 감사한데 은근히도 이거는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와 예쁘다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내가 되고 싶다? 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요? 영 H님 정답은 편의점 사장님. Wow, the owner of a convenience store, the CEO. 근데 이거 약간 비슷해요. 제 옛날에 초딩 때 장래희망이 사장이었어요. 사장이라고 적었었어요. Do I have to hate you? Do I have to hate you? 아니면 I have to blame myself.

신규 모닝그룹에 웰컴. 놀라진 않으셨죠? 우리 8586 모닝그룹을 셋. 선모님 안녕하세요. 스튜어디스일 것 같습니다. 라고. 5532님도 승무원. 6384님 스튜어디스. 선모PD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해피라이프님도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해주셨는데 정답 맞았어요. 저 어렸을 때 승무원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딱 땡 항공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었었어요. 너무

있어 보였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었고 안녕하십니까 Please fasten your seatbelt We're now about to take off 막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오 박진찬 되게 놀라시는데 놀랍게도 좀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제 친구가 저는 외향사가 더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런 거 있죠 조금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렇게 안전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Beef or chicken? No? We don't have beef service here I'm sorry, just eat chicken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 항공사가 조금 예, 빡세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도착하면 빨리 일어나잖아요 근데 sit down, you over there, sit down, seatbelt, now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또 뭡니까? 엄청 친절하잖아요. You know, Korean flight attendants are known for being so friendly. So we're like, 어, 아닙니다. 앉으세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 하세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친절한 승무원을 꿈꿨는데 주변에서 자꾸 외향사라고. 어때요? 저는 우리나라 항공사가 어울리나요? 아니면 외향사가 어울리나요? 자, 클라이맥스 왔습니다.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이번에는 권혁수 영상 보셨나요? 지금 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은 막 손을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팡파 이러면서 마지막 The last love 아, 네가 바로 내 마지막 사랑이야 끝사랑이야 어, 너무 얼마나 로맨틱한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이별을 받아들이는 우리 빅마마의 체녀 I wish you the best. 어. 너무 슬퍼. 여러분 발라드 왜 들어요? 이렇게 슬픈데. I'm dropping tears right now at this moment.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눈물이 1도 안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터키 항공사는 어떠셔요? 라고 해주셨는데 터키 항공사 저 타봤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막 안전수칙 같은 비디오 영상을 보여줬는데 되게 재밌게 만들던데요? So you know those safety guideline videos that they show you? Yeah, Turkish Airlines, they do like the best job at it. 막 되게 재밌게 만들던데 막 춤추면서 그래서 어, 이것도 약간 제 바이브랑 맞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H님께서 어, 이 노래는 반대로 영어로 불러줘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해드렸잖아요 네? If I could go back in time 아,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어,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 있는데 영어로만 또 개사를 한번 해볼까 개사가 아니다 번역이죠 울고 있는 너의 아 잠깐만 이게 한국 노래로 먼저 심취를 했다가 빠져들면 그때 좀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네, 솔직히 한국 가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좀 쉽진 않아요 떠나가면 안 되니까 떠나가면 안 돼 아 이게 또 아니네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안 끝나네 I miss you 이걸 누가 번역 못해 I miss you I know that you would hate someone like this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발라드 바이브 어떠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노래방 하면 발라드예요, 그쵸? 이게 끈적끈적하고 이런 절실한 발라드 다들 한 번쯤은 불러보셨잖아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게 또 그렉 형님이 생각나는 노래인데, you know, a lot of you might be thinking about Greg when listening to this song. 이런 난 내가 미워질 만큼 Yeah, Greg Mike. 그렉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이 소리를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드셔야 돼요.

great movie.

이거예요. I miss Greg. 우리 그렉 오빠 잘 지내죠? 회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추억 함께 회상해 주시면서 자, 백지영 언니 나와주셨어요. 우리 삼바 라틴 언니 아니죠. 발라드 퀸! 백지영 언니가 디바도 아니죠. 그 Dash가 아니라 총 맞을 것처럼 이 절실한 발라드. 이거 박우리 팀장님이 띄워주셨는데 좀 당황했어요. 가사를 모르는데. 구멍난 가슴에 그건가요? 그죠, 그죠. 구멍난 가슴에. 네,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렉형 찾아주시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이제 백지영 언니 타임입니다. 네, 빨리빨리들 캐치업 해주시고요. Please catch up.

지금 내정지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썸머의 발라드 극복기 현장에서 함께 관람하셨어요. So I guess I've overcome my trauma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s song selection.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은 정면 마주할 때가 인생에서 필요한 겁니다. Sometimes in life you have to face the trauma. Okay. 우리 또 명언 좋아하시는 사뚜기 모닝그루버 외에 다수 모닝그루버들을 위해 이 명언 하나 남겨드리고요. I'm going to get ready for some news headlines, okay? So listen and enjoy to the rest of this beloved song. 백정원이의 총 맞은 것처럼 들으시면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Happy Friday,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Clouds will cover much of the country early on, but skies are expected to gradually brighten as the day goes on. Still, some areas, including Jeju Island, may continue to see rain into the afternoon. Showers will linger through the early morning along the east coast and mountainous regions of Gangwon, as well as the northeastern mountains of Gyeongbuk. Jeju may also see occasional rain between the morning and afternoon hour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2 to 1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17 to 27 degrees Celsius, staying close to seasonal averages. For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climb to around 24 degrees Celsius in Seoul, in Gwangju 23 degrees Celsius in Sejong, 21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Daegu, and 22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Jeju. Fine dust levels are expected to remain in the good range nationwide, bringing clean and comfortable ai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2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Sunset Morning Groover texted, 크크크, 썸머누나의 발라드는 오늘만 하기로 약속! 이라고 해주셨어요. Why? 해보니까 괜찮던데?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속 안 해요. 전 좋던데요. 발라드 매력에 조금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모닝 그룹어. 계속하면 안 될까요? 영H님. 발라드 코너도 재밌네요. 라고. 그거 봐요.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 여름하면 발라드죠. 제철 발라드 잘 들었습니다. 제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두철, 세철 가지 않았나요? 고전 발라드였는데 제가 아는 게 고전 발라드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가사를 일부분이라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고전 발라드거든요. 다음번에 발라드 특집이 있다면 Space A의 Again 부탁드려도 될까요? So if you happen to have another ballad version of Koi 노래방, can you please this song Space A again? Space A가 발라드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 섹시한 당신은 나의 남자 1호에 그 하신 분 아니에요? Again은 약간 발라드 곡인가 봐요. 오,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저 연습해야 되잖아요. 조금 모닝 그룹어. Are you giving me some homework?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저처럼 즐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라지에 알러지가 있던 발러지? 발라드랑 알러지를 합친 말인가요? 발라드와 알러지의 그런 합성어인데 어쨌든 알러지 약간 극복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좀 난 이런 거 싫어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운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So don't define yourself to anything. If you actually experience a certain thing, you might enjoy it. You know, you might find yourself really enjoying it. 아직까지는 근데 뭐 신나는 노래만큼은 즐거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또 재밌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인노래방 재밌게 또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생금이 있으니까요. And yes, of course, we've been talking about obsession today, right? 오늘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운동하고 집에 오니 아들이 영어 라디오를 틀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재미있어서 듣고 싶다고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r son wanted to listen to this English radio, which I believe is Morning Groove. I believe that he was referring to Morning Groove. 거봐요, 이게 Morning Groove가 은근히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니까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 자녀분들이랑 같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더 재밌어서 까르르 까르르 되게 귀엽게 웃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재밌다고 이렇게 몰래 듣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의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꿈꿔봅니다. And the message continues. 요즘 저희 아들은 요요에 집착합니다. 이제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요요 말고 선수용으로 사달라고 해서 중간 가격대로 주문을 했는데 오늘 도착 예정인데 어제부터 현관문 계속 열었다 닫았다. 내일 아들 생일이라서 캠핑 가는데 서율이 생일 축하한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체육부장님, I didn't know that you had a son because most of the times you actually talk about going to the gym, going for your workout.
things like that, which I loved, by the way. But yeah, happy birthday to your son. Happy birthday. So his birthday is tomorrow, and you're gonna have some great time. 또 내일이 아들 생일인 것만큼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And it's so cute that, you know, humans' mind work the same way despite their age. 아들도 이제 얼마나 그 택배가 기다려지면 문을 닫았다가 닫았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쵸? 또 요요 이렇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요즘 애들도 요요를 가지고 노는구나. 옛날에 저도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의 요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요도 선수가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신기하네. 아드님과 함께 요요 또 이렇게 즐겁게 선물도 이렇게 막 같이 오픈식도 하시고 케이크도 맛있는 거 드시고 요요 이렇게 막 굴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를 닮았네 확실히. 예? 그냥 동네 문방구 요요 취급을 안 하잖아요. 예, 비싼 가격대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요요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스포츠 정신이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율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Enmix. This is Heavy Serenity.

That was 투어스, 널 따라가 듣고 오셨습니다. 코코님께서 40대, 50대라뇨? 즈이 20대라고요? 라고. 제가 아까 I did tell you guys that most of our morning groovers are in their 40s and 50s. So Coco's like, no, we're in our 20s. 맞아요. 여러분들 다제 동생들이잖아요. 그쵸? 언니 누나라고 불러요. 영신이님 반갑습니다. And a new morning groover, 2746 morning groover, 우리 신규 morning groover 어서 오시고요. 주말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주말이잖아, 이제. 그러니까요. 맞네. 그리고 연휴잖아요. 또 월요일까지 쉬시는 분들은 아마 쉬실 텐데. So I guess we have a little bit of longer vacation approaching this weekend. So that's pretty exciting. 우리 6182 모닝 그루버, 신규 모닝 그루버께서도 즐거워 미쳐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 되게 소소한 거 맞다니까요. 하루 이제 쉬는 날 늘어났다고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좀 짠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짠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막 행복을 느끼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 우리 모닝그루버들,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So that proves that you guys are living your life to the max. So enjoy. If you have this moment, you have to enjoy it. 이런 날을 우리가 또 허비할 수 없죠. 우리는 쉴수 없습니다. 즐기는 것도 결국에는 노동인가요? 여러분들, 이 주말 좀 나름대로 긴데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규현맘님께서 MG Q&A 답을 보내주셨네요. 5721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출근길에 문자 보냈는데요. 제가 집착하는 건 예쁘게 필기하는 거요. 학창시절에 필기가 잘안 되면 그 부분을 찍고 다시 예쁘게 쓰곤 했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o I'm obsessed with keeping my notes tidy and beautiful. Back in school days, if my handwriting didn't look perfect, I used to rip the page out and start all over again. 아, 이 정도였구나. 집착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막 그거 있잖아요. 예전도 아니죠. 그 화이트로 그냥 쓱쓱하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종이가 오염되나요? 근데 이게 규현맘님께서 필기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요. 정리를 그만큼 잘하시는 거죠. 나름 본인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So this kind of a person have their own standards when it comes to writing notes. They would know exactly how to use their highlighters, which color, and how to like number their writings and everything.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저는 솔직히 노트 막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저는 대학교 때 까만색 펜 하나 들고 다녔어요. 필통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펜 하나로, 까만색 하나로만 계속 필기했었거든요. 동그라미 칠 때만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노트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와, 노트가 진짜 막 알록달록 막 진짜 컴퓨터를 프린트한 것처럼 이렇게 잘 정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규현맘님은 어떠세요? 너무 TMI인가요?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so much fun spending time with you guys. I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그 구독도 해주시면은 즐겨보실 수 있겠죠?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next Friday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with the final song by 연세연세, 비욘세, 비욘세 언니. Love on Top.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Mixtape 1013. Bringing the best of the best of the past. Tune in and let the music take you back.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in the morning, don't worry because we'll be waiting for you again at the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With our rerun show. 한 큐티님께서 어제가 이 부부의 날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어제 알게 됐습니다. One of our listeners told me yesterday was the husband and wife day, the couple's day. And that's actually how I found out. 저도 몰랐었는데 어떤 큐티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날이고요. 왜 21일, 5월 21일이냐. 이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정의 달인 5월에 있어야 되는 날이겠죠. 그래서 5월 21일이 바로 이 부부의 날로 제정된 그런 이유입니다. So it is officially recognized here in Korea as a husband and wife or wife and husband day, 부부의 날. And the date itself is pretty meaningful too. May 21st, 2-1, the number 2 becoming 1, two people becoming 1. That is not literally, but kind of symbolically and you know, metaphorically. And of course, it falls in May, the month of family. 뭐 5월 달에는 참 중요한 날이 많죠. 어버이날도 중요하고 또 어린이날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부부의 날이 참 중요한 게 이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건 이 부부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We celebrate many important days in May, Children's Day, you know, Parents' Day. But in many ways, if you think about it, the Husband and Wife Day is just as important because at the center of a family are the two people holding it together. 이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 부부 사이만큼 가깝고도 또 먼 사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우리 인생의 이 굴곡진 인생의 up and down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은 결국 부부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And you, when you look around, there's really is no relationship quite like marriage, right? Because it feels like the closest relationship in the world, and somehow the most distant at the same time. But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of life, the person who usually stay by your side are your husband and wife.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훌륭한 반려자를 만나는 게 인생 최대의 행운이고 또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대부분 행복한 가정인 경우가 많죠. I think meeting the right life partner is perhaps the greatest blessings and in life, I think. Also requires a lot of luck too. So when a relationship between couple is very good, I think usually the family itself often feels warm and happy too. 우리 이제 아내와 남편이 매일매일 보는 사이잖아요. 그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끔은 당연하게 느껴지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꼭 부부의 날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그런 문제인데요. So when you see somebody every single day, right? And know almost everything about that person, right? It's kind of easy to start taking that person for granted. But maybe the most familiar person in our lives, right, is also the most special one, too. 그래서 오늘 celebrating 부부의 날, 어떤 질문을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각자의 아내와 남편분의 자랑을 한 가지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너스로 전화기에, 여러분의 전화기에 본인의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저장을 해놓으셨는지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f course, without, you know, revealing your identity and protecting your privacy, of course, right?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아이덴티티가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만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 I'd love for you to brag at least one thing about your husband or wife. And, you know, what kind of person did I marry, you know? And as a bonus question, this question might be more popular, actually, right? How
Is your wife or husband saved in your phone contacts? Do you save them under real name, nickname, or whatnot?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답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남편과 아내 어떤 이름으로 저장해 두셨는지 또 우리 싱글이신 큐티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future husband and wife 현재 연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바꿔서 조금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들 어떻게 전화번호에 저장해 놓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로 오늘 부부의 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원하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또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또 여러분들 답변 기다릴게요. Luther Vandross입니다. Always and Forever.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이적 하늘을 달리다, which was a request from one of our kittenims who sent in a message about the smoking man going from 금연맨 to 흡연맨 and then to 금연맨 again, right? Such a touching story.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 게 kind of I can really relate to it myself as well because I was also 흡연맨 for a long time, right? And I quit in 2007, 2008, I believe, 7 or 8, which was the year that I got married. I guess these kind of things, a lot of couples go through, right? Because, my wife, my girlfriend back then, of course, wanted me to quit, but I just couldn't do it. And then we got really into a huge fight. 그래서 이제 왜 담배도 못 끊냐? 왜 그런 의지조차 없냐?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Why can't you have that kind of willpower and determination? If you can just do it for me, why can't you do that for me? 나를 위해서 그걸 못 해줘? 라고 이렇게 큰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then I got 그래서 좀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리지 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기로.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다 피고 끊을게. 나 끊어버린다, 그냥. 그렇게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Just because we were fighting and, I didn't really want to, continue fighting. 그때부터 끊게 됐습니다. 실제로. So I think, I know what our listeners were thinking. It means a lot, right? 나를 위해서 그걸 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되고 또 굉장히 믿음이 가죠. 스카프 들은 낙타님도 오늘 사연 주제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결혼 때부터 저장해 둔것 같은데요. My hubby, HUBBY, which is a nickname for husband, right? Of course in English. 제 남편은 저에게 없는 본받을 부분들이 참 많아서 늘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차분하고 사려가 깊은 점. So I saved my husband as my hubby on my phone, and he has so many admirable qualities that I don't have. He is someone I can always learn a lot from. He's calm and very thoughtful and considerate. 하하 이렇게 하하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신청곡을 여행 스케치 운명을 보내주셨는데 운명이었으나 어제 팽당한 것 같아서 크크크. Though I felt like I got rejected yesterday. 어저께 어떤 또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운명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That is so romantic. 좋습니다. 스카프 들은 낙타님 신청곡 하겠습니다. 운명입니다. 여행 스케치.

여행 스케치 운명이었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스카프드룬 낙타님. 오늘 노래들이 다 달달 로맨틱 vibe, love it. 허비 참 귀여운 닉네임인 것 같아요. 허비, he's my hobby. 그러면 좋습니다. Let's continue on. Our cutie names are asking how is my wife saved under my phone? 제가 어저께 오픈 채팅방에서 I will reveal my answer as well. 제가 뭐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하트 다시 한번 볼게요. 하트가 일단 먼저 하트로 시작이 되고요. 이모티콘 하트로 시작이 되고 우리 and her name 땡땡 and 하트.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 이름이 EQ라고 하면요. 하트 EQ일 리가 없죠. Let's say if my wife's name is EQ. 하트 우리 EQ 하트. So that's how she is saved. EQ는 아니고요. 예를 든 건데 좀 이상한 예를 들었네요. And I know she saved my name like that too. 하트 EQ 하트.

제니님께서는 제 폰에 남편님은 오빠씨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오빠가 아님 주의보요. 저보다 연하입니다. 그냥 오빠라는 단어가 좋아서 오빠씨라고 부르고 전본도 그렇게 저장되어 있네요. So, Jenny Nim says, even though my husband is saved as 오빠씨 in my phone, he is actually younger than I. And I just like the word 오빠, so I called him 오빠씨, and that's how he is saved in my contacts.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빠를 만나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제가 꿀양이었는데 꿀양 어느 순간 제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So on my husband's phone, right? I was saved as 꿀양. 저는 그래서 꿀양이라고 해서 이제 honey sheep, honey lamb 생각해보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꿀 Miss 꿀이란 얘기죠. 꿀양. At certain point, it was changed to my real name, and I want to ask him if there was a change of heart. 저희 남편 최고의 자랑은 기타를 잘 친다는 것. 제가 반한 포인트죠. 그리고 저희 딸에게 최고의 아빠라는 점입니다. He's a great guitarist, and which is what made me fall for him. And another thing, he's the absolute best dad to our daughter. 와, 완벽한 퀄리티를 갖추신 그런 오빠씨입니다.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이 곡이 여러분 다른 분께서도 신청을 해주셔서 I wanted to use it as the first song for 바통 터치.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세이브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3, 4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on Jovi, Always.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 S.
4: Come on, yo!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begins right now. You a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the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보이는 라디오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놀러 오십시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Drop in and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that we call cutie-nims for a while.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via 문자, text messages as well at #1013. It's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And song requests, shout-outs, or just a random thought, or even a simple chill-check. I'm here for all of it. 좋습니다. Celebrating Wife and Husband Day today. Not today, yesterday. Sort of a belated celebration of Husband and Wife Day.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배우자분들을 저장해 놓으셨는지 그 질문이 좀 더 파퓰러한 질문이네요. 자랑은 별로 안 하시고 어떻게 저장했는지 어떻게 저장했는지가 이제 배우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인가요? I guess we can kind of see it as a symbol of how we perceive our partners. That's great. I posted this question on our Threads account as well. 예린보우님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내 사랑이라고 저장해 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이로 맨날 싸우시지만요. So my father said my mom as my love. Wow, how romantic.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이로 My mom saved my dad as 그이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That person이라고 하기엔 좀 딱딱하고요. I don't know. Him? Although they always fight. I see some, I don't know, imbalance, sort of a lopsided, you know, amount of love. 아닌가요? 어머니는 굉장히 어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내 사랑.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이로 하신 건 약간 뉴트럴 하신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Anyways,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earlier talking about the 금연맨 스토리.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금연을 조건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금연을 안 하고 있다가 아내분께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 그때서야 금연을 하게 돼서 좋았다라는 말씀. So earlier messages about, you know, husband, you know, getting married under condition that he will quit smoking, which didn't happen, but it eventually happened when the wife was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그렇군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그 스토리에 영감을 받아서 금연이라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건아들의 노래죠. Back in the 70s and 80s, I think. Probably 80, mid-80s song, I think. Great song, too. 들어보겠습니다. 권하드립니다. 금연.

건아들 금연. 앤디 마이크님의 신청곡이었는데 Who would have thought that 금연, smoking cessation could be a topic for a very romantic story. 금연이란 주제로 이렇게 또 로맨틱한 어떤 사연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묘합니다. 독더미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키가 커요. My husband is tall. He is actually very, very tall. So, 그래서 많이 많이 커서 붐비는 곳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So he is easy to spot in crowded places. 와,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그거는 그죠. 가끔 참 어떤 마트나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서로 찾기가 힘들 때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굉장한 장점이네요. That is a big advantage. 휴대폰 저장 이름은 남편은 신혼초에 마늘과 생강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요. 어허, 오케이. 남편분을 마늘과 생강으로 저장을 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So, are you saying that you saved your husband under wifey and 또 마늘, wifey 마늘, right? and ginger. And now he just saved under his actual name. 아, 지금은 그냥 이름으로 저장돼 있고 원래는 마늘과 생강이었다. 약간 사연이 깊은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듯한 I sense that there is some deep and I don't know unspeakable I don't know history behind it.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저장하셨는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하나 듣고 오늘도 이제 바통터치 이 분위기로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We'll be back with the 바통터치 which is a segment that you and I make the playlist together. 빌리 조엘의 곡 듣고 오겠습니다. Honesty.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of Pat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let's say we start playing a song, then it's over to you to pick the next song that has some sort of a link or relationship to that song. So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a connection to the track that we are playing.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쭉쭉 계속 이렇게 연관된 곡으로 가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So sometimes a delayed connection is fine as well.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의 날 관련 팀으로 해서 신청곡을 많이 주셨는데요. 많이 주셨는데 그 이제 신청곡 중에서 제가 와 오늘 분위기에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곡을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I think I said this already, right? So two of our cutie names have requested this song. 오늘 같은 날 참 어울리는 곡이긴 합니다만은 이 같은 곡을 두 분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건 큰 의미가 됩니다. I believe it was Scarpedrun 낙타님 and Jenny님 both requested this song. Barry White의 곡이죠. You're the first, the last, and my everything이라는 곡인데 그렇죠.

That was Barry White.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Barry White 하면은 that low bass tone he was known for. Hello, my name is Barry White. 정말 로맨틱한 그런 베이스 톤을 갖고 계신 분이죠. 스카프트루 낙타님께서 베리 화이트가 키가 엄청 크셨다고 합니다. Yes, he was 6 feet 3 and a half inches, which is about 192 정도 되셨고 그 체구에서 그런 또 베이스 톤이 나오는 가수는 참 너무 매력적이죠. Right, 좋습니다.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We have a connection right away, actually. 베스킨님께서 사연과 함께 커넥션 해주셨는데요. Here it goes. 저는 번호 저장할 때 아내를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나 언제나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특별한 뭔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좋은 아이로 전 저장했습니다. 와, 이 로맨틱 어떤 치사량이. So when I thought about saving her number, it hit me. I just always love her so much. And when I tried to figure out the reason, there wasn't any one specific thing. So I just saved her as 마냥 좋은 아이, just a lovely girl. 마냥 좋은 아이. Lovely girl. 뭔가 이렇게 그 뜻이 완전히 뭔가

와닿진 않네요. 영어로 하니까, 그죠? 추가로 아내는 저를 나만의 초콜릿으로 저장했단 말씀이죠. So my wife saved me as my very own chocolate. 지금 생각하니 그 당시는 이유 없이 모든 게 좋았던 것 같네요. Looking back, I just loved everything about her for no particular reason. 그렇군요. 야, 진짜. 마냥 좋은 아이. 제가 알기로는 배스킨님 저와 비슷한 연배 정도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로맨틱하십니다. 마냥 좋은 아이로 와이프분을 세이브 해두셨다니. 나만의 초콜릿은 또 뭡니까? 와우, that is another thing I want to ask. 정말 그 부인분께서 배스킨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My chocolate이라는 거는 chocolate could mean so much, right? It boosts your energy as well, and it is something very sweet. 와, 너무 참 로맨틱한 부부이십니다, 배스킨님.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드려? 하지만, you know, hope you celebrate the, you know, husband and wife day. 어저께였지만은 그래도 주말이니까 충분히 또 이제 함께 celebrate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이 바로 이 연결곡인데요. 검정 치마의 곡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So this is a romantic Baskin님's connection. 검정 치마 everything.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listeners you know, request song, we make a relay of songs. 그래서 노래 다음에 이런 곡으로 관련 있는 곡으로 계속 연결해가는 그런 선곡 세그먼트 있는데요. We've been doing this on Friday, our Friday staple segment. 약간 저희 프로그램의 전통이 있는 그런 코너이기도 한데요. So today is celebrating Husband and Wife Day, 부부의 날 special edition 이어달리기라고 해야겠네요. Because we are getting a lot of relevant song, a very romantic song. 그래서 first two songs first one was Barry White, You're My First, My Last, You're the First, The Last, and My Everything이었죠. And the following song was Baskin-Nim's Connection, 검정치마 Everything. 여기까지 갔는데요. We have another connection made by 신설풍님, who is tuning in after a long time.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신설풍님.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Black 하면 White죠. Because we just listened to 검정치마, Black Skirt Song. 그럼 Black 하면 White죠. 좋습니다. 블랙에서 화이트로 가겠다는 말씀이신데 완전 보통 화이트가 아니라 화이트의 화이트로 가시네요. 화이트는 그 유영석 씨의 그런 그룹이기도 했죠. 또 같은 이름의 또 곡을 발표하게 됐는데 화이트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죠. So as white as it could get with this song choice, right? 좋습니다. 신설풍님의 연결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의 화이트. White.

가스 화이트의 화이트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인데요. 와. 역시 유영석 씨의 어떤 이 곡들은 특별함이 있죠. 푸른 하늘의 곡들도 참 곡을 잘 쓰신다는 생각했었는데. So let's get this moving. 계속해서 연결곡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베니님께서 It's a delayed connection from the first song, which was requested both by Jenny님 and Nakta님, right? Yes, Barry White song.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약간의 찌찌뽕 선곡으로 인해 저희 이 첫 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 곡에 대한 연결곡이라는 말씀이죠, right? So, a delayed connection for that song. Solid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는 건데요. 오, 그쵸. It is delayed connection, but it's a rightful connection, according to Benny님. 거의 비슷하네요, 곡도.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모든 것이다. 모든 것까지 들어가면, 모든 것까지 들어가면 조금 그럴 뻔 했네요. 근데, 네, 좋습니다. 솔리드의 곡으로 그러면 연결 가볼까요? Benny's connection. This is solid.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Solid,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Benny's connection to and contribution to our Baton Touch playlist. 계속 갑니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3402님께서 이 처음에 그 느낌을 살려서 신청합니다라고. 처음에 그 느낌. I guess that is very important, right? When we are in a romantic relationship, that first impression, that first feeling, first sentiments, always very important. And we always, go back to the time when we had that first feeling. 그쵸? 그첫 느낌을 받았을 때 항상 기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죠. 3402님께서 그 느낌을 살린 곡이라고 연결해 주셨는데, 신승훈 씨의 곡입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처음 그 느낌처럼 신승은 씨의 곡이었습니다. 3402님의 연결곡이었고요. We're almost nearing the end of the show. Making some more connections. 모모님께서 큐모닝 처음이야이자 마지막이야를 듣고 있으니 자우림의 애인 발견과 고잉홈이 생각이 나네요. 처음엔 바보 같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엔 내가 있잖아. 집이 있잖아로 이어지는 부부의 날 유니버스입니다. So, okay, that is the part of the lyric, right? It kind of felt kind of stupid in the beginning, but in the end, there is me. I am here in the end, and there is home in the end. 약간 그런 부부의 날, 약간 theme song 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It sounds like a theme song for perfect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Going home의 그 가사가 그 가사란 말씀이시죠? 애인 발견을 준비했습니다. 모모님의 연결곡입니다. 자우림 애인 발견.

샤오림의 애인 발견이었습니다. Which was a connection made by 모모님. 집이 있잖아. 마지막엔 내가 있잖아. 집이 있잖아. That really kind of stuck with me, that part. I guess that is the part of the lyric for 김윤아's song, Going Home, right?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커넥션 하나 해보고 오늘 프로그램 마칠까 하는데요. The song that I thought of was Michael Bublé's Home. Because if you feel like there is always that home sweet home feeling when you think about your home, 뭔가 내가 돌아갈 따뜻한 집이 있다, 따뜻한 가정이 있다. I think part of it is because you have a lovely partner to go back to, waiting for you at home. 집에 가면 또 아이들도 있지만 또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나의 스파우스가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I hope you feel that way too. And have a lovely weekend. We'll be taking a Monday off. 다음 주 월요일은 생방이 아니고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But I have also prepared something special for Monday's show. 월요일이 이제 대체 휴무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weekend.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Leaving you with Michael Bublé, Home.

今天节目的开始呢，先来听一首潮流人听了都流汗，不潮流人听了都流泪的大爆潮流神曲，来自 Curtis 的。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叠 K-pop 展开世界，听最正的音乐，解锁首尔细节。
1: 欢迎来到海螺传声专属频道
0: K-pop 折叠地图。
1: 今天。

欢迎大家回来，现在是首尔时间12:23，欢迎继续锁定首尔我来了。今天我们的话题是你的

Ketchup's our potato fries. Ketchup, ketchup, ketchup, ketchup. That was Blondie with One Way or Another. Good morning, morning goobers. Today is Friday, the 22nd of May. Happy Friday, everyone.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so let's enjoy this moment to the max. 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이 뭔가 다 돈으로 보이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애정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 애정이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또 결핍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요. 결국 그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I mean, we've all been there, right? That moment where you know the obsession is not really helping, but you just can't put it down. It's really hard. And what gets me is how quiet that shift has to be. Not a dramatic letting go, just a small loosening. 힘을 살짝만 빼는 거죠. And sometimes that is the hardest thing to do, I know, because it can feel like giving up completely. But it is actually the opposite. It is finally giving yourself a chance, a new space to get things started for new. 그러니까 좀 나의 결핍, 내가 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조금 내려놓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가끔씩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morning goobers, how are you all spending this lovely, nice, and shiny bright Friday morning? 오늘 날씨 좀 좋지 않나요? 아침에 해도 쨍쨍하고 공기도 깨끗한 것 같고요. 다들 아침 어떻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바쁘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So, you're tuned into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oof today. Yes, we are live in the studio.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로 가셔서 검색창에 TBS EFM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여러분들이 어떤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지 어떤 주말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늘 궁금한 저를 위해서 오늘도 열일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let me know what you're up to, your plans for the weekend, or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me by sending in that text message to #1013 for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We're all in pretty good mood right now in the studio. At least I am. 오늘 지금 기분 되게 좋고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도 기분 너무 좋아 보이시고 우리 이정규 감독님 또 이렇게 또 방긋방긋 웃고 계세요. 모닝그룹 덕분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금 시간이 굉장히 또 소중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이정규 감독님. Okay, now it is time to check out our morning goober's messages. 우리 또 스튜디오의 상황을 전해드렸으니까 let me go through your messages right now. 우리 워터탱크님 오셨네요. 생금생금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요. 워터탱크 덕분에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뭔가 격려해야 될 것 같아요. 굿모닝 생금생금이라고 보내주셨고 닥터 페이퍼 is here. 해피라이프님, 우리 체육부장님 뭐야? 텐션 오늘 왜 이래요?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 체육부장님 오늘 비장하십니다. What are you up to? What type of exercise are you up to today? 오늘 어떤 운동 하셨어요? 알려주시고요. 오늘 이 텐션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우리 상민님도 오셨네요. 모그님들 굿모닝 상민님 반가워요. 어서어서 들어오세요. 모닝그룹어들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어서들 들어오시고요. Please join the party. 여러분들의 파티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t is time for MG Q&A, but first after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everyone. I asked you guys a question here, and your job is to answer my question throughout the entire program. 여러분들 즉각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두 시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네 our daily segment MG Q&A 시간입니다.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one. Listen up, 귀 쫑긋쫑긋 들어주세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obsessed with right now, or if you're not really obsessed with anything? Maybe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 used to be
completely obsessed with. 여러분들이 현재 집착하는 건 혹은 나 집착하는 거 딱히 없는데요 싶으신 분들은 한때 왕년에 내가 좀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mething that used to be completely fixated on. So what are those? 지금 뭐 집착하는 게 있으면 또 알려주셔도 좋고요. Maybe some people might be fixated with, you know, going on a diet or maybe their skincare. Their past lover, I don't know. 구남친, 구여친한테 집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집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If you're a complete, you know, clean person, maybe you might be a little obsessed with cleaning. And speaking of cleaning, actually, let me tell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I'm really obsessed with. So, 저 같은 경우에는요, I'm completely obsessed with the hair that falls out after shower and drying my hair. So no matter how busy I am, you know, no matter how rushed I am, I absolutely have to vacuum it all up before leaving the house. And that is what I'm obsessed with. 그러니까 샤워하고 머리 말리면 제 머리카락이 좀 길잖아요. 그게 막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집 바닥이 또 되게 하얘요. 그래서 그게 막 머리카락이 보이면 그렇게 참을 수가 없어서 진짜 약간 간당간당 도착할 것 같은데 아, 나 늦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도 저는 무조건 청소기를 돌리고 나갑니다. 그 머리카락이 떨어진 부분만이라도요. 머리카락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And I guess my obsession is pretty strong because when I'm watching TV, for example, while lying down on my couch and if I see some hair falling on the ground, I would pick that up. 그래서 집에서 맨날 머리카락 줍고 있습니다. 뭐 이삭 줍기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보이면 즉시 줍는 저. 그래서 돌돌이 같은 거 항상 꺼내놓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대머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머리가 안 나오긴 할 텐데 뭐 어쨌든 머리가 길어질수록 그 머리카락이 더 잘 보여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은 어떠세요? What about you guys? Is there anything that you guys are a little obsessed with? I know that obsession is a strong word. So, you know, let's talk about the things that you might be a little obsessed with. 우리 박은희 팀장님과 이정규 팀장님께서는 어떤 거에 집착을 좀 하실까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야말로 뭐 집착하는 게 전혀 인생에서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네요. 마라탕에 집착하시는 거 맞네. 마라탕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네. 요즘에 같이 마라탕을 안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마라탕에 맛자만 꺼내도 무서운 게 바로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죠. 건강하게 드시고요. 예. 건강 항상 중요하니까. 우리 이정규 팀장님은 요즘 미라클 모닝에 집착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So I think our engineer, 이정규 팀장님, is kind of obsessed with that miracle morning because it's making him feel good. 어때요? 느낌 너무 좋죠? 하루가 막 늘어난 그 느낌.

즐기세요 하셨죠. Okay, Morning Universe. Send us your answers for this question. What are you obsessed with?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 혹은 집착했던 것 무엇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Here is Marie say, the more you ignore me, the closer I get. Ooh, creepy.

So, Morning Groovers, recap on today's question. What are you obsessed with or what are you obsessed with?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 혹은 과거에 집착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주제입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now check out your answers. Benny from the Philippines. Hello, Benny. TGIF to you also. And Benny answered, for me, short clips and wrestling and then new music. Wow, you must be obsessed with so many things. Short clips, of course. We are all obsessed with that every single time, right? You find peace when you're laid down in bed after your whole entire day just going through the reels. It's a pretty relaxing feeling, isn't it? 너무 좋아요, 저도. And wrestling, is that your hobby or something? And then listening to new music. Nice. I used to be obsessed with music too, but these days, not quite. I just want to make my ears to rest a little bit these days. So compared to how much I used to listen to the music back in the days, I don't listen to it that much. But if music is giving you peace, like Benny, go for it. I think those are good obsession, Benny. Good obsession. 우리 흐물흐물님, 안녕하세요. Looks like you're a new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모닝 그룹에 오신 걸 일단 대환영 드리고요. 문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펜에 집착합니다. 일할 때 쓰던 볼펜 꼭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잉크가 다 닳도록 씁니다. Wow, I'm obsessed with pens. The ballpoint pen I use for work absolutely has to be back in its exact spot. I always use them until the very last drop of ink is completely gone. Some people are obsessed with pens. I know. 이 펜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글씨를 쓸 때 이 펜에 따라서 글씨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거든요. So I think I get influenced by pens when it comes to writing things nicely. 그래서 이 펜에 집착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펜도 진짜 가격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지인분한테 펜 한번 선물한 적 있는데 막 몇만 원대도 있고 막 되게 비싼 것도 많고 근데 그만큼 또 잘 나오고 되게 펜 퀄리티가 좋은가 봐요. And you know like those people who has to put everything in the right spot for everything? 각도까지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let's just say you're out in a restaurant and in Korean restaurants they give you some tissues to wipe out your hands. 물티슈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거 이렇게 손으로 다 닦고 나가지고 이렇게 저는 아무데나 팍 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what they would do is they would fold the tissue into a rectangle shape and then just put it right beside them with the right angle.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휴지를 이렇게 막 손 닦고 나서 확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고이고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을 맞게 딱 접은 다음에 옆에다가 딱 깔끔하게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I guess we could call that a little bit of obsession, 그쵸? 그리고 내가 딱 정한 자리에 그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정리정돈을 하는지 여러분들, 문득 궁금해졌어요. How does your desk look like if you are a worker in the office? 여러분들의 책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이렇게 가지런히 뭐가 이렇게 탁탁탁 정돈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막 그냥 와 이런 소리가 나는 책상인가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박은희 팀장님의 책상을 볼 때가 있어요. So I sometimes go down the office and check out 박은희 팀장님's desk. She has so many papers, like so many of them. 아니, 뭐 이렇게 뭐 가지런히 정리한 걸 이런 걸 떠나서 종이가 엄청 많아요. 무슨 보고서 그거에다가 무슨 큐시트 대본 막 이런 거가 종이가 막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일을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달 뒤 갔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 아닌 것 같은데요. Anyways, 마라탕을 집착하시는 우리 박군의 팀장님께서는 책상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TMI를 전달을 드립니다. So,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more things. What are you obsessed with? Are you obsessed with morning groove? 썸머한테 obsessed 됐나요? 그런 답도 좋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얼짱님께서 또 답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딱히 집착하는 게 없는데 동거인은 차에 집착해요. 주말마다 셀프 세차하러 4시간은 소비하는 듯해요. 그 오랜만에 신청곡 될까요? The Strombella의 Spritz. Spirits 듣고 싶네요.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I got guns in my hand and they won't go. 이 노래 아니에요? This is going viral these days again in the short reels or something.

something. Also, according to 얼짱님, they said, I don't really have any particular obsessions, but the person I'm living with is absolutely obsessed with their car. They seem to spend at least 4 hours every weekend doing car washes.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세차하러 혼자 꼭 이렇게 나가시도록 같이 하러 갈래가 아니라 혼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세차 동호회 있는 거 아세요? 저 이거 최근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어차피 혼자 닦는 건데 뭐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서로 각자 이렇게 세차하고 사진 찍어주고 막 그냥 그런 거래요. 애지중지하는 그런 분들이 딱 적합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네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나요?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얼짱님's song request. This is the Strombellas Spirits.

All right,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again. Today's topic is all about obsession. What are you currently obsessed with, or what were you obsessed with, everyone? 내가 집착하는 것, 혹은 과거에 조금 집착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7677, 우리 사투기 모닝그룹어 오늘도 어김없이 출첵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수원 현장 출장이 있어서 오늘 방송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제가 집착했던 것 이렇게 해주시고 답이 안 왔어요. 뭐예요? 갑자기 왜 사라지셨어요? 벌써 수원 가신 거예요? So you'll be listening through the re-listen. The part that I upload on YouTube because you will be in Suwon. 그렇군요. 수원 현장에서는 뭐 못 들으시나요? 이렇게 뭐 틀어놓고 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들으면서 궁금해지잖아요. 뭐에 집착을 하셨길래 5분 뒤에 알려주실 건가요? 60초 뒤에 공개되나요? 사투기 모닝그룹어 어디 계세요? 가셨나요? Don't go. 우리 닥터 페이퍼님 모닝그룹이죠. 생금의 기다림과 집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한 분쯤은 계실 줄 알았어요. So I expected at least one person to be obsessed with morning groove. 여러분 집착 많이 해주세요. 모닝그룹 재밌어요. 여러분 집착 많이 하실수록 제가 되게 신나지는 되게 이상한 그런 케미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 H님, 강준 성대모사에 집착하셨던 선마 PD님이 생각이 나네요. So I make so many people. I've done like Shakira, I've done 강준, and so many more. I think 요즘 뭐 화사에 또 꽂혀가지고 화사도 했다가 하는데 한때 이제 강준 쌤 제가 성대모사 했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지? 저는 좀 보면 즉각즉각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 민수 오빠가 뭐 이런 거였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설하는 데 있어서 꺼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욕인지 몰랐어. 뭐 이런 거죠. I love 강주호님. 아, 예전에 TBS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스쿱이라는 방송에 제가 좀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닝그룹어들. I'll try to come up with something new, okay? You know, past is all in the past. 제가 좀 성대모사에 집착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제 별명이 인간 복사기예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요즘 꽂히는 게 무엇인지 성대모사로 보여드릴게요. Another obsession from 체육부장님 who have texted. 20대 때 핑크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핑크 아이템 좀 예쁜 거 찾으러 다니고 친구들도 추천해주고 공주인 양 크크크 이라고 해주셨고 노자켓에 say so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So I think I was totally obsessed with pink in my 20s. I used to go around hunting for pretty pink items and my friends would even recommend things to me. I acted like I was some kind of princess. So does that mean that I'm acting like some kind of a princess because I'm obsessed with pink. 오늘 마침 또 핑크 있고 핑크 텀블러 뭐 완전 핑크 파티인데 저희 집에도 핑크 많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전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났어요. So I gues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I'm still obsessed with, which is pink. 와, 제 컴퓨터 바탕화면도 지금 핑크색이야. 보이는 라디오 보이세요? 와우, 와우, 소름. So I have this plain screen in my laptop and the screen color is pink. Can you guys believe that?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핑크 많은 거 보면은 저도 놀란다니까요. So I guess you have graduated, 체육부장님, from all that pink obsession. So what color is your favorite color these days then? 그래도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이신 건가요? 집착만 안 하실 분? 아, 저 체육부장님 운동복 무슨 색깔인지 궁금해요. You must have a lot of athletic wears because you exercise a lot, right? So, you know, what is your outfit color? 그리고 제일 많이 있는 색이 또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팔로우업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요.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uys obsessed with? 내가 집착하는 것 혹은 과거에 집착했던 것 뭐든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because you can watch me there as well. 또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으니까요.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가셔서 또 그곳에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Okay, 우리 체육부장님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부스트업 되시라고 We're gonna play the song for 체육부장님. This is Doja Cat, Say So.

0: I came back after a little dance session with the one and only T-Bongi because the music was so good thanks to our 체육부장님 who has requested it.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알겠지만 T-Bongi랑 춤 한 바탕 좀 췄어요. 사실 제가 춘 건 아니고 T-Bongi가 췄어요. 제가 강요했거든요. So I was forcing T-Bongi to dance and he was moving it. I love it. 우리 T-Bongi 좀 아침에 신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T-Bongi의 흥 많이 많이 돋궈주세요. T-Bongi가 기다리고 있어요. Okay, 코코님께서 까꿍 생금 하트 냅다 노트북 뒤집어서 보이는 핑크공주 집착 맞네요 라고 I don't know. I was like kind of eager to show you guys about that screen that I have here. 막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이 노트북. 어머, 이것도 핑크잖아 하고 제가 스스로 놀랬거든요. So yeah, I can show you anything, Morning Groovers.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see or watch, tell me because I can try to pull all of that off through this viewable radio. 자, 보는 라디오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막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줄무늬 모닝그룹업 반갑고 굿모닝이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줄무늬 모닝그룹업. 줄무늬 모닝그룹업께서는 어떤 거에 집착을 하시나요? 이것도 답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Let's check out your messages. 우리 MG Q&A 질문. What are you obsessed with or what were you obsessed with? 우리 선셋 모닝그룹업. 금요일마다 모닝그루브에 집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팝스타 내한 공연 티켓팅에 집착하는 건 비밀이에요. 8년마다 내한하는 캐나다 R&B 슈퍼스타 The Weeknd 일명 주말이님 티켓팅 성공했어요. 대표곡으로 Blind Lights 신청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so you're kind of obsessed with going to concerts of those musicians abroad and you have made it to booking your ticket to the Weeknd's concert. Congratulations! 얼마나 재밌겠어요. 위켄드 같은 경우에는 아는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콘서트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떼창. 그냥 이렇게 들으러 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는 노래 많이 부르는 가수 콘서트 가는 게 진짜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젠가요? 이거 제가 지금 신청하면 늦었나요? 전 하는지도 몰랐네. I had no idea that Weeknd was coming to Korea for another concert.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나중에 뭐 티켓 다시 되파실 일 있으면 저한테 싸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 저는 8000보 이상 걷기에 집착해요. 나만의 스트레칭 짬날 때 하기 안 한 날은 뭔가 찜찜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kind of obsessed with walking over 8000 steps and also stretching. And if I don't stretch out, I kind of feel really hard and you know, I feel kind of dull for the rest of the day.
1: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걷는 게 은근히 좀 힘들어요. 만보 하는 거 진짜 힘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 것도 힘들어요.
0: It's not really easy to walk over like even 5000 steps a day, especially if you're driving. So what I do is I try to not drive and take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if I do that, I can walk at least 5000 steps. But if you're aiming for 8000 steps, that means a lot. That means you are actually putting some extra efforts to walk that many steps.
1: 그리고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죠. 얘 몸이 되게 뻐근하다니까요. 안 움직여주면 더 굳고 더 굳고 더 굳고 그래서 나무가 돼버릴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을 좀 챙기시는 그런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근데
0: you know like those apps totally give you that motivation, doesn't it? Because some apps gives you like a very small amount of allowances.
1: 뭐 10원이 됐든 막 이렇게 좀 주잖아요. 뭐 3000보 이상 걸으면 그런 게 옛날에는 저한테 엄청 큰 동기부여가 됐었거든요.
0: So what I would do is I would download like at least 3 to 4 apps to, you know, get that money allowances.
1: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이지만 어쨌든 그런 재미가 쏠쏠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아주 그냥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앱에서 알림이 와도 그냥 쓱 무시해버리는데 걷는 습관 모두가 다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제가 집착했던 것? 이러고 아무것도 안 보내주셨는데 오 답이 왔어요. 몇 번을 시도 끝에 답이 왔거든요. So 사뚜기 모닝그룹어 has been like trying to send in the answer. So he's been repeating the same message over and over. And finally we have received the answer.
1: 저 멀리서 온 편지 받은 그런 느낌인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가 집착하는 것.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걷다가 지쳐 주저앉을 수도 있어. 오잉? 그럴 땐 쉬어가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갈 마음을 얻는 거야. 아, 제가 제일 잘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 힘을 내서 파이팅 하시길 라고 해주셨고, 이 아이의 한숨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그렇죠. 이런 attitude에 집착할 수가 있겠죠. You know, you might be very exhausted walking too many steps, you know. By working too much. And if you're going through that hardship, you can just take a little break and take a look at yourself a little bit. And the most important part is not giving up and just making that constant effort. 맞아요, 맞아요. We have to remind ourselves that. 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치다 보면은 아는데도 그냥 아 됐어 필요 없어 막 약간 이런 그런 삐딱한 마인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사뚜기 모닝그루버가 우리 힘들고 지친 모닝그루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셨네. 감사합니다. 사뚜기 모닝그루버 출장 안 가세요? 수원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긴긴 문자를 어떻게 보내셨대요? 사뚜기 모닝그루버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일이 모닝그루버보다 중요하기는 하죠. 괜히 또 이렇게 옆에서 직원이 막 눈치 주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제 잘 알았습니다. 제 궁금증이 풀렸으니까 사뚜기 모닝그루버 now I know your answer, so you can now focus on your work. I will let you do that. 이제 알바 그만하시고 이게 뭔가 겸업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알바 휴가 드리고 수원 현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사뚜기 모닝그루버. Thank you for this nice warm message. 우리 반장님께서 사뚜기님 명언에 집착하신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명언들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모아놓고, 또 스스로를 상기시키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명언들 막 모으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참 명언이 이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 누가 이거 몰라?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자꾸 마음먹게 돼가지고. 근데 누가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거는 꾸덕거리게 되는데, 그냥 보는 걸로는 싹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착을 하시나요? What are you obsessed with or what were you obsessed with? I'm going to be back, Morning Groovers, in a minute, so stay tuned. 우리 한 시간 동안 또 이제 재밌게 떠들어야 되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We're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Sunset Morning Groover. This is Blinding Lights, The Weekn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glad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we are also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also it is a viewable radio. So if you want to watch me live, just search for TBS EFM on your YouTube channel.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티봉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함께 다들 감상해주시고, 또 많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have a fun hour left for us today to enjoy. So if you want to join the party, text us. 1013 for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여러분 제대로 모닝그룹을 즐기시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사용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don't forget our topic for today's MG Q&A. 오늘의 주제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 혹은 집착했던 것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So what are you obsessed with and what were you obsessed with? 우리 민준 리나마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항상 요 시간대쯤 오시네. 우리 민준 리나마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이요. 처음 시작할 때 한 주 사고 50원, 70원 등락에 팔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4시간 거리 지방 내려가는 차 안에서 계속 주식만 보다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지금 리나랑 차 안에서 따뜻한 빵 먹는데 너무 행복해요. So I'm obsessed with stock investment. 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 이렇게 집착할 태도 로 하실 거면 시작을 하시질 말아야 된다. 이런 말 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러거든요. 이게 내려갈 때 솔직히 싫긴 싫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파민 싹 도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You know, you feel excited, extra excited, and you can feel that dopamine flowing inside your body when you see that percentage increase. 아, 그래서 주식이 참 중독성도 있고 집착도 하게 되는데 장투를 생각을 하시는 거면 그냥 어플을 지워버리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뭔가 우상향하는 그런 걸 사면은 이렇게 막 올라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성격이 보통 급한 게 아니어가지고 손절도 하고 아 급전 필요한데 이러면서 막 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어디 주식에 팁 드릴 상황은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I'm not really in the position to give you some tips when it comes to investment, so I'll stop it here.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코인 노래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Because it is Friday party party. 와 근데 걱정이네. I'm a little worried because it's pretty hot in the studio. The air conditioner is not on yet. 아 지금 생각난 김에 좀 부탁을 드려봐야겠다. 혹시나 이게 가능한지 밖에서 박원희 팀장님이 수고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기다가 전화하셔야 돼가지고. 아 근데 좀 시원해지면 제가 진짜 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뭐 찜질방에서 파티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할까요? 어쨌든 모닝그룹어들 오늘 코인 노래방 또 재밌는 TMI 퀴즈도 준비돼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Sam Smith. I'm not the only one.

you all surprised at this moment because we are starting off with a song that is not so hype? Don't be surprised because we have one of those days too. 우린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발라드 위주로 제가 발라드 알러지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거나 뭔가가 무서우면은 정면 마주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면을 마주해서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라드 노래 준비해봤어요. 벌써부터 몸이 근질근질 신나는 노래를 틀고 싶지만 저 스스로를 조금 누르고 이 발라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윈니 아랫니 윈니 휴스턴 언니의 노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윈니 휴스턴 언니.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캐리 아빠님께서 마침 서머피디님 사랑해요.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네 여러분 차분해서 뭐 제발 오버하지마. 여러분들 오늘은 발라드 느낌으로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So I'm facing my own trauma here, you know, facing this lovely ballad song. So enjoy. 그리고 이 노래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There is a moment in this song where the drum goes boom. So let's all try to guess exactly where that part is. 이 노래 중에서 막 이렇게 퍼스가 좀 있다 갑자기 쿵 and I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볼륨을 제가 한번 더 크게 들어보고 노래가 잘 들리도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TMI 퀴즈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 TMI 퀴즈를 우겨넣는 저 어때요? So obviously there is a random quiz that you have to guess. Summer's totally random TMI quiz. 굳이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게 바로 TMI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오늘도 질문 나갑니다. So here goes the question.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하루에도 3번, 4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미뤘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뭔지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hen I was a kid, my dream job changed 3 times a day.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여러분 시작! 쿵! 와! 맞췄어! I got it right! 아닌가? 0.1초 빨랐나? 이 쿵 부분 맞췄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땠어요? 여러분들 점수 매겨주시고요. Love you. 여러분, 신나는 나. 제발 차분해져. 썸머야 정신 차려. Okay, so guess this answer. When I was a quiz, my dream job changed a lot.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Guess i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릴 때 가장 오래 제가 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정말 쓸데없죠? 하지만 은근 궁금할 거예요. Because I will love you forever. 우리 서비님께서 굿모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서비님? 서비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썸머가 어릴 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Imagine that little girl dreaming about becoming something, becoming someone. So just guess it. It's easy. 그냥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맞추시면 됩니다. 아 고마워요. 저를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일깨워주는 Whitney 언니 들어가시고요. R&B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R&B도 발라드 느낌으로 차분하게 갈 수 있어요. 꽤나 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You know? I'm kind of enjoying this ballad vibe.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발라드를 듣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 All My Life 이거 함께 불러주실 거죠? Back to the 90s. 아, 이 노래가 이게 오빠 결혼식 축가였네. 에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익숙했네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기억나시나요? 지금 듣고 계신다면은 오빠의 결혼식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세요. Like you. I pray for someone like you.

가능하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발라드 바이브 어떠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노래방 하면 발라드예요, 그쵸? 이게 끈적끈적하고 이런 절실한 발라드 다들 한 번쯤은 불러보셨잖아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게 또 그렉 형님이 생각나는 노래인데, you know, a lot of you might be thinking about Greg when listening to this song. 이런 난 내가 미워질 만큼 yeah, Greg Mike. 그렉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이 소리를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드셔야 돼요. 너를 그냥 너를 약간 이렇게 힘주면서 Let's go, this is Greg Mike.

거예요. I miss Greg. 우리 그렉 오빠 잘 지내죠? 회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추억 함께 회상해 주시면서 자, 백지영언니 나와주셨어요. 우리 쌈바 라틴 언니 아니죠. 발라드 퀸! 백지영언니가 디바도 아니죠. 그 Dash가 아니라 총 맞을 것처럼 이 절실한 발라드. 이거 박우리 천장님이 띄워주셨는데 좀 당황했어요. 가사를 모르는데. 구멍난 가슴에 그건가요? 그죠 그죠. 구멍난 가슴에 네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렉형 찾아주신데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이제 백지영 언니 타임입니다. 네, 빨리빨리들 캐치업 해주시고요. Please catch up.

진짜 제 텀블러를 걸도록 할게요. At least one of you might be singing along to this song, right? 이거 번역 어떻게 해야 되나? Oh, but it flips out through my fingers. 진짜 노력하다 노력해. 와, 지금 내 정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The Summer의 발라드 극복기 현장에서 함께 관람하셨어요. So I guess I have overcome my trauma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s song selection.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은 정면 마주할 때가 인생에서 필요한 겁니다. Sometimes in life you have to face the trauma. Okay? 우리 또 명언 좋아하시는 사뚜기 모닝그루버 외에 다수 모닝그루버들을 위해 이 명언 하나 남겨드리고요. I'm going to get ready for some news headlines, okay? So listen and enjoy to the rest of this ballad song. 백정원의 총 맞은 것처럼 들으시면서

Friday,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Clouds will cover much of the country early on, but skies are expected to gradually brighten as the day goes on. Still, some areas, including Jeju Island, may continue to see rain into the afternoon. Showers will linger through the early morning along the east coast and mountainous regions of Gangwon, as well as the northeastern mountains of Gyeongbuk. Jeju may also see occasional rain between the morning and afternoon hour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2 to 1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17 to 27 degrees Celsius, staying close to seasonal averages. For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climb to around 24 degrees Celsius in Seoul, in Gwangju 23 degrees Celsius in Sejong, 21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Daegu, and 22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Jeju. Fine dust levels are expected to remain in the good range nationwide, bringing clean and comfortable ai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2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Sunset Morning Groover texted, 크크크, 썸머 누나의 발라드는 오늘만 하기로 약속! 이라고 해주셨어요. Why? 뭐 해보니까 괜찮던데?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속 안 해요. 전 좋던데요. 발라드 매력에 조금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모닝 그룹어. 계속 하면 안 될까요? 영H님. 발라드 코너도 재밌네요. 라고. 그거 봐요.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우리 조공 모닝그룹어. 여름하면 발라드죠. 제철 발라드 잘 들었습니다. 제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철, 3철 가지 않았나요? 고전 발라드였는데 제가 아는 게 고전 발라드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가사를 일부분이라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고전 발라드거든요. 다음번에 발라드 특집이 있다면 Space A의 Again 부탁드려도 될까요? So if you happen to have another ballad version of Koi Norebang, can you place this song Space A again? Space A가 발라드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 섹시한 당신은 나의 남자 1호에 그 하신 분 아니에요? Again은 약간 발라드 곡인가봐요. 오,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저 연습해야 되잖아요. 조금 모닝 그룹어. Are you giving me some homework?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저처럼 즐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라지에 알러지가 있던 발러지? 발라드랑 알러지를 합친 말인가요? 발라드와 알러지의 그런 합성어인데 어쨌든 알러지 약간 극복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좀 난 이런 거 싫어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운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So don't define yourself to anything. If you actually experience a certain thing, you might enjoy it. You know, you might find yourself really enjoying it. 아직까지는 근데 뭐 신나는 노래만큼은 즐거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또 재밌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재밌게 또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생금이 있으니까요. And yes, of course, we've been talking about obsession today, right? 오늘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운동하고 집에 오니 아들이 영어 라디오를 틀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재미있어서 듣고 싶다고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r son wanted to listen to this English radio, which I believe is Morning Groove. I believe that he was referring to Morning Groove. 거봐요, 이게 Morning Groove가 은근히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니까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 자녀분들이랑 같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더 재밌어서 까르르 까르르 되게 귀엽게 웃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인기가 꽤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재밌다고 이렇게 몰래 듣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의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꿈꿔봅니다. And the message continues. 요즘 저희 아들은 요요에 집착합니다. 이제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요요 말고 선수용으로 사달라고 해서 중간 가격대로 주문을 했는데 오늘 도착 예정인데 어제부터 현관문 계속 열었다 닫았다. 내일 아들 생일이라서 캠핑 가는데 서율이 생일 축하한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체육부장님, I didn't know that you had a son because most of the times you actually talk about going to the gym, going for your workout.
Things like that, which I loved, by the way. But yeah, happy birthday to your son. Happy birthday. So his birthday is tomorrow, and you're gonna have some great time. 또 내일이 아들 생일인 것만큼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And it's so cute that, you know, humans' mind work the same way despite their age. 아들도 이제 얼마나 그 택배가 기다려지면 문을 닫았다가 닫았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쵸? 또 요요 이렇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요즘 애들도 요요를 가지고 노는구나. 옛날에 저도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의 요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요도 선수가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신기하네. 아드님과 함께 요요 또 이렇게 즐겁게 선물도 이렇게 막 같이 오픈식도 하시고 케이크도 맛있는 거 드시고 요요 이렇게 막 굴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를 닮았네, 확실히. 예? 그냥 동네 문방구 요요 취급을 안 하잖아요. 예, 비싼 가격대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요요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스포츠 정신이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율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Enmix. This is Heavy Serenade.

That was 투어스, 널 따라가 듣고 오셨습니다. 코코님께서 40대, 50대라뇨? 즈이 20대라고요? 라고. 제가 아까 I did tell you guys that most of our morning groovers are in their 40s and 50s. So Coco's like, no, we're in our 20s. 맞아요. 여러분들 다제 동생들이잖아요. 그쵸? 언니 누나라고 불러요. 영신이님 반갑습니다. And a new morning groover, 2746 morning groover, 우리 신규 morning groover 어서 오시고요. 주말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주말이잖아, 이제. 그러니까요. 맞네. 그리고 연휴잖아요. 또 월요일까지 쉬시는 분들은 아마 쉬실 텐데. So I guess we have a little bit of longer vacation approaching this weekend. So that's pretty exciting. 우리 6182 모닝 그루버, 신규 모닝 그루버께서도 즐거워 미쳐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 되게 소소한 거 맞다니까요. 하루 이제 쉬는 날 늘어났다고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좀 짠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짠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막 행복을 느끼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 우리 모닝그루버들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So that proves that you guys are living your life to the max. So enjoy. If you have this moment, you have to enjoy it. 이런 날을 우리가 또 허비할 수 없죠. 우리는 쉴수 없습니다. 즐기는 것도 결국에는 노동인가요? 여러분들 이 주말 좀 나름대로 긴데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규현맘님께서 MGQ&A 답을 보내주셨네요. 5721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출근길에 문자 보냈는데요. 제가 집착하는 건 예쁘게 필기하는 거요. 학창시절에 필기가 잘안 되면 그 부분을 찍고 다시 예쁘게 쓰곤 했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o I'm obsessed with keeping my notes tidy and beautiful. Back in school days, if my handwriting didn't look perfect, I used to rip the page out and start all over again. 아, 이 정도였구나. 집착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막 그거 있잖아요. 예전도 아니죠. 그 화이트로 그냥 쓱쓱하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종이가 오염되나요? 근데 이게 규현맘님께서 필기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요. 정리를 그만큼 잘하시는 거죠. 나름 본인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So this kind of a person have their own standards when it comes to writing notes. They would know exactly how to use their highlighters, which color, and how to like number their writings and everything.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저는 솔직히 노트 막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저는 대학교 때 까만색 펜 하나 들고 다녔어요. 필통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펜 하나로, 까만색 하나로만 계속 필기했었거든요. 동그라미 칠 때만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노트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와, 노트가 진짜 막 알록달록 막, 진짜 컴퓨터를 프린트한 것처럼 이렇게

Rick Astley, Together Forever, to get us started on this Friday morning.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Friday, May 22nd, and the time is at 10:05 a.m. I'm your host and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And yes, we are on YouTube too.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via Boinen Radio.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come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Drop by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random morning mood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in the morning, don't worry, because we'll be waiting for you again at the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With our rerun show. 한 큐티님께서 어제가 이 부부의 날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어제 알게 됐습니다. One of our listeners told me yesterday was the husband and wife day, the couple's day. And that's actually how I found out. 저도 몰랐었는데 어떤 큐티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날이고요. 왜 21일, 5월 21일이냐. 이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정의 날인 5월에 있어야 되는 날이겠죠. 그래서 5월 21일이 바로 이 부부의 날로 제정된 그런 이유입니다. So it is officially recognized here in Korea as a husband and wife or wife and husband day, 부부의 날. And the date itself is pretty meaningful too. May 21st, 2-1, the number 2 becoming 1, two people becoming 1. That is not literally, but kind of symbolically and, you know, metaphorically. And of course, it falls in May, the month of family. 뭐, 5월 달에는 참 중요한 날이 많죠. 어버이날도 중요하고, 또 어린이날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부부의 날이 참 중요한 게, 이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건 이 부부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We celebrate many important days in May, Children's Day, you know, Parents' Day. But in many ways, if you think about it, the husband and wife day is just as important because at the center of a family are the two people holding it together. 이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 부부 사이만큼 가깝고도 또 먼 사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우리 인생의 이 굴곡진 인생의 up and down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은 결국 부부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And when you look around, really is no relationship quite like marriage, right? Because it feels like the closest relationship in the world, and somehow the most distant at the same time. But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of life, the person who usually stay by your side are your husband and wife.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훌륭한 반려자를 만나는 게 인생 최대의 행운이고 또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대부분 행복한 가정인 경우가 많죠. I think meeting the right life partner is perhaps the greatest blessings and in life, I think. Also requires a lot of luck too. So when a relationship between couple is very good, I think usually the family itself often feels warm and happy too. 우리 이제 아내와 남편이 매일매일 보는 사이잖아요. 그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끔은 당연하게 느껴지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꼭 부부의 날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그런 문제인데요. So when you see somebody every single day, right, and know almost everything about that person, right, it's kind of easy to start taking that person for granted. But maybe the most familiar person in our lives, right, is also the most special one too.
그래서 오늘 celebrating 부부의 날 어떤 질문을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각자의 아내와 남편분의 자랑을 한 가지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너스로 전화기에 여러분의 전화기에 본인의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저장을 해놓으셨는지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f course, without you know revealing your identity and protecting your privacy, of course, right?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아이덴티티가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만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 I'd love for you to brag at least one thing about your husband or wife, and you know what kind of person did I marry? You know, and as a bonus question, this question might be more popular, actually, right? How do you, is your wife or husband saved in your phone contacts? Do you save them under real name, you know, nickname, or you know, whatnot?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답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부부, 각자의 부부, 각자의 남편과 안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해 두셨는지 또 우리 싱글이신 큐티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future husband and wife 현재 연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바꿔서 조금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들 어떻게 전화번호에 저장해 놓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로 오늘 부부의 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원해 샵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또 이야기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또 여러분들 답변 기다릴게요. Luther Vandross입니다. Always and Forever.

이적 하늘을 달리다, which was a request from one of our kittenims who sent in a message about the smoking man going from 금연맨 to 흡연맨 and then to 금연맨 again, right? Such a touching story.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 게 kind of I can really relate to it myself as well because I was also 흡연맨 for a long time, right? And I quit in 2007, 2008, I believe, 7 or 8, which was the year that I got married. I guess these kind of things, a lot of couples go through, right? Because, my wife, my girlfriend back then, of course, wanted me to quit, but I just couldn't do it. And then we got really into a huge fight. 그래서 이제 왜 담배도 못 끊냐? 왜 그런 의지조차 없냐?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Why can't you have that kind of willpower and determination? If you can just do it for me, why can't you do that for me? 나를 위해서 그걸 못 해줘라고 이렇게 큰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then I got 그래서 좀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리지 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기로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다 피고 끊을게. 나 끊어버린다 그냥 그렇게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Just because we were fighting and I didn't really want to continue fighting. 그때부터 끊게 됐습니다. 실제로. So I think I know what our listeners were thinking. It means a lot, right? 나를 위해서 그걸 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되고 또 굉장히 믿음이 가죠. 스카프드론 낙타님도 오늘 사연 주제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결혼 때부터 저장해 둔것 같은데요. My hubby, hubby, H-U-B-B-Y, which is a nickname for husband, right? Of course, in English. 제 남편은 저에게 없는 본받을 부분들이 참 많아서 늘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차분하고 사려가 깊은 점. So I saved my husband as my hubby on my phone, and he has so many admirable qualities that I don't have. He's someone I can always learn a lot from. He's calm and very thoughtful and considerate. 하하 이렇게 하하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신청곡을 여행 스케치 운명을 보내주셨는데 운명이었으나 어제 팽당한 것 같아서 크크크. Though I felt like I got rejected yesterday. 어저께 어떤 또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운명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That is so romantic. 좋습니다. 스카프드룬 낙타님 신청곡 하겠습니다. 운명입니다. 여행 스케치.

여행 스케치 운명이었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스카프드룬 낙타님. 오늘 노래들이 다 달달 로맨틱 vibe. Love it. 허비. 허비.

귀여운 닉네임인 것 같아요. Hubby. He's my hubby. 그러면. 좋습니다. Let's continue on. Our cutie님s are asking, how is my wife saved under my phone? 제가 어저께 오픈 채팅방에서 I will reveal, you know, my answer as well. 제가 뭐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트. 다시 한번 볼게요. 하트가 일단 먼저 하트로 시작이 되고요. 이모티콘 하트로 시작이 되고 우리 and her name 땡땡 and 하트.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 이름이 EQ라고 하면요. 하트 EQ일 리가 없죠. Let's say if my wife's name is EQ. 하트 우리 EQ 하트. So that's how she is saved. EQ는 아니고요. 예를 든 건데 좀 이상한 예를 들었네요. And I saw, I know she saved my name like that too. Heart, EQ, Heart. 제니님께서는 제 폰에 남편님은 오빠 씨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오빠가 아님 주의보요. 저보다 연하입니다. 그냥 오빠라는 단어가 좋아서 오빠 씨라고 부르고 전본도 그렇게 저장되어 있네요. So, Jenny Nim says, even though my husband is saved as 오빠 씨 in my phone, he is actually younger than I. And I just like the word 오빠, so I called him 오빠 씨, and that's how he is saved in my contacts.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빠를 만나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제가 꿀양이었는데 꿀양 어느 순간 제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So, on my husband's phone, right? I was saved as 꿀양. 저는 그래서 꿀양이라고 해서 이제 honey sheep. Honey Lamb. 생각해보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꿀, Miss 꿀이란 얘기죠. 꿀양. And at certain point, it was, you know, changed to my real name. And I want to ask him if there was a change of heart. 저희 남편 최고의 자랑은 기타를 잘 친다는 것. 제가 반한 포인트죠. 그리고 저희 딸에게 최고의 아빠라는 점입니다. You know, he's a great guitarist, and which is what made me fall for him. And another thing, he is the absolute best dad to our daughter. Wow, 완벽한 퀄리티를 갖추신 그런 오빠 씨입니다.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그 이 곡이 여러분 다른 분께서도 신청을 해주셔서 I wanted to use it as the first song for 바통 터치.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세이브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3, 4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on Jovi, Always.

Hour 2 begins right now. You a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the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보는 라디오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놀러 오십시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Drop in and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that we call cutie-nims for a while.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via 문자, text messages as well at #1013. It's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And song requests, shout-outs, or just a random thought, or even a simple 출첵. I'm here for all of it. 좋습니다. Celebrating Wife and Husband Day today. Not today, yesterday. Sort of a belated celebration of Husband and Wife Day.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배우자분들을 저장해 놓으셨는지. 그 질문이 좀 더 popular한 질문이네요. 자랑은 별로 안 하시고 어떻게 저장했는지. 어떻게 저장했는지가 이제 배우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인가요? I guess we can kind of see it as a symbol of how we perceive our partners. That's great. I posted this question on our Threads account as well. 예린보우님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내 사랑이라고 저장해 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이로 맨날 싸우시지만요. So my father said my mom as my love. Wow, how romantic.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이로. My mom saved my dad as 그이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That person이라고 하기엔 좀 딱딱하고요. I don't know. Him? Although they always fight. I see some, I don't know, imbalance, sort of a lopsided, you know, amount of love. 아닌가요? 그냥, 어머니는 굉장히 어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내 사랑.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이로 하신 건 약간 뉴트럴하신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Anyways,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Andy Mike님께서 earlier talking about the 금연맨 story.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금연을 조건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금연을 안 하고 있다가 아내분께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 그때서야 금연을 하게 돼서 좋았다라는 말씀. So earlier messages about, you know, husband, you know, getting married under condition that he will quit smoking, which didn't happen, but it eventually happened when the wife was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그렇군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그 스토리에 영감을 받아서 금연이라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건아들의 노래죠. Back in the 70s and 80s, I think. Probably 80, mid-80s song, I think. Great song, too. 들어보겠습니다. 건아들입니다. 금연.

건아들 금연. 앤디 마이크님의 신청곡이었는데, Who would have thought that 금연, smoking cessation could be a topic for very romantic story. 금연이란 주제로 이렇게 또 로맨틱한 어떤 사연과 또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게참 묘합니다. 독더미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키가 커요. My husband is tall. He is actually very, very tall. So, 그래서 많이 많이 커서 붐비는 곳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So he is easy to spot in crowded places. 와,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그거는. 그죠? 가끔 참 어떤 마트나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서로 찾기가 힘들 때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굉장한 장점이네요. That is a big advantage. 휴대폰 저장 이름은 남편은 신혼초에 마늘과 생강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요. 어허, 오케이. 남편분을 마늘과 생강으로 저장을 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So, are you saying that you saved your husband under wifey and 또 마늘 wifey 마늘, right? And ginger. And now he just saved under his actual name. 아, 지금은 그냥 이름으로 저장돼 있고 원래는 마늘과 생강이었다. 약간 사연이 깊은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듯한 I sense that there is some deep and I don't know unspeakable I don't know history behind it.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저장하셨는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하나 듣고 오늘도 이제 바통터치 이 분위기로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We'll be back with the 바통터치 which is a segment that you and I make the playlist together. 빌리 조엘의 곡 듣고 오겠습니다. Honesty.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that Pat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let's say we start playing a song, then it's over to you to pick the next song that has some sort of a link or relationship to that song. So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a connection to the track that we are playing.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쭉쭉 계속 이렇게 연관된 곡으로 가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So sometimes a delayed connection is fine as well.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의 날 관련 팀으로 해서 신청곡을 많이 주셨는데요. 많이 주셨는데 그 이제 신청곡 중에서 제가 와 오늘 분위기에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곡을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I think I said this already, right? So two of our cutie names have requested this song. 오늘 같은 날 참 어울리는 곡이긴 합니다만은 이 같은 곡을 두 분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건 큰 의미가 됩니다. I believe it was Scarf 드론 낙타님 and Jenny님 both requested this song. Barry White의 곡이죠. You're the first, the last, and my everything이라는 곡인데 그렇죠. That is just a beautiful statement, right? You're the first, the last, and my everything. 당신이 나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자 또 모든 것이다. 와, 듣기만 해도 로맨틱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곡을 첫 곡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곡에 어울리는 약간의 관계가 있는 곡들로 쭈룩쭈룩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This is Barry White.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That was Barry White.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Barry White 하면은 that low bass tone he was known for. Hello, my name is Barry White. 정말 로맨틱한 그런 베이스 톤을 갖고 계신 분이죠. 스카프트루 낙타님께서 베리 화이트가 키가 엄청 크셨다고 합니다. Yes, he was 6 feet 3 and a half inches, which is about 192, 192 정도 되셨고 그 체구에서 그런 또 베이스 톤이 나오는 가수는 참 너무 매력적이죠. Right, 좋습니다.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We have a connection right away, actually. 베스킨님께서 사연과 함께 커넥션 해주셨는데요. Here it goes. 저는 번호 저장할 때 아내를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나 언제나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특별한 뭔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좋은 아이로 전 저장했습니다. 와, 이 로맨틱 어떤 치사량이. So when I thought about saving her number, it hit me. I just always love her so much. And when I tried to figure out the reason, there wasn't any one specific thing. So I just saved her as 마냥 좋은 아이, just a lovely girl. 마냥 좋은 아이. Lovely girl. 뭔가 이렇게 그 뜻이 완전히 뭔가 와닿진 않네요. 영어로 하니까. 그죠? 추가로 아내는 저를 나만의 초콜릿으로 저장했단 말씀이죠. So my wife saved me as my very own chocolate. 지금 생각하니 그 당시 이유 없이 그 당시는 이유 없이 모든 게 좋았던 것 같네요. Looking back, I just loved everything about her for no particular reason. 그렇군요. 야, 진짜. 마냥 좋은 아이. 제가 알기로는 배스킨님 저와 비슷한 연배 정도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로맨틱하십니다. 마냥 좋은 아이로 와이프분을 세이브 해 두셨다니. 나만의 초콜릿은 또 뭡니까? 와, wow, that is another thing I want to ask. 정말 그 부인분께서 배스킨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My chocolate이라는 거는 chocolate could mean so much, right? It boosts your energy as well, and it is something very sweet. 와, 너무 참 로맨틱한 부부이십니다, 베스킨님.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드려? 하지만, hope you celebrate the, husband and wife day. 어저께였지만은 그래도 주말이니까 충분히 또 이제 함께 celebrate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이 바로 이 연결곡인데요. 검정 치마의 곡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So this is a romantic Baskin님's connection. 검정 치마 everything.

Welcome back to 101-2-113. I'm your PD, DJ EQ. So, getting things going with our Baton Touch segment. Just if you're just tuning in to the show for the first time, Baton Touch is a 이어달리기 선곡 segment where we combine with our listeners, request song. We make a relay of songs. 그래서 노래 다음에 이런 곡으로 관련 있는 곡으로 계속 연결해가는 그런 선곡 세그먼트 있는데요. We've been doing this on Friday, our Friday staple segment. 약간 저희 프로그램의 전통이 있는 그런 코너이기도 한데요. So today is celebrating Husband and Wife Day, 부부의 날 스페셜 에디션 이어달리기라고 해야겠네요. Because we are getting a lot of relevant song, a very romantic song. 그래서 first two songs first one was Barry White. You're my first, my last. You're the first, the last, and my everything이었죠. And the following song was Baskin-Nim's Connection, 검정치마 Everything. 여기까지 갔는데요. We have another connection made by 신설풍님, who is tuning in after a long time.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신설풍님.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Black 하면 white죠. Because we just listened to 검정치마, black skirt song. 그럼 black 하면 white죠. 좋습니다. black에서 white로 가겠다는 말씀이신데 완전 보통 white가 아니라 white의 white로 가시네요. white는 그 유영석 씨의 그런 그룹이기도 했죠. 또 같은 이름의 또 곡을 발표하게 됐는데 white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죠. So as white as it could get with this song choice, right? 좋습니다. 신설풍님의 연결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ite의 White.

가스 화이트의 화이트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인데요. 와. 역시 유영석 씨의 어떤 이 곡들은 특별함이 있죠. 푸른 하늘의 곡들도 참 곡을 잘 쓰신다는 생각했었는데. So let's get this moving. 계속해서 연결곡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베니님께서 It's a delayed connection from the first song, which was requested both by Jenny님 and Nakta님, right? Yes, Barry White song.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약간의 찌찌뽕 선곡으로 인해 저희 이 첫 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 곡에 대한 연결곡이라는 말씀이죠. Right? So, a delayed connection for that song. Solid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는 건데요. 그렇죠. It is delayed connection, but it's a rightful connection, according to Benny님. 거의 비슷하네요, 곡도.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모든 것이다. 모든 것까지 들어가면, 모든 것까지 들어가면 조금 그럴 뻔 했네요. 근데, 네, 좋습니다. 솔리드의 곡으로 그러면 연결 가볼까요? Benny's Connection. This is Solid.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Solid,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Benny's Connection to and Contribution to Our Baton Touch Playlist. 계속 갑니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3402님께서 이 처음에 그 느낌을 살려서 신청합니다라고. 처음에 그 느낌. I guess that is very important, right? When we are in a romantic relationship, that first impression, that first feeling, first sentiments always very important. And we always, go back to the time when we had that first feeling. 그쵸? 그첫 느낌을 받았을 때 항상 기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죠. 3402님께서 그 느낌을 살린 곡이라고 연결해 주셨는데, 신승훈 씨의 곡입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처음 그 느낌처럼 신승은 씨의 곡이었습니다. 3402님의 연결곡이었고요. We're almost nearing the end of the show. Making some more connections. 모모님께서 Q morning. 처음이자 마지막이야를 듣고 있으니 자우림의 애인 발견과 going home이 생각이 나네요. 처음엔 바보 같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엔 내가 있잖아. 집이 있잖아로 이어지는 부부의 날 유니버스입니다. So, okay, that is the part of the lyric, right? It kind of felt kind of stupid in the beginning, but in the end, there is me. I am here in the end, and there is home in the end. 약간 그런 부부의 날, 약간 theme song 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It sounds like a theme song for perfect to listen to on a day like today. Going home의 그 가사가 그 가사란 말씀이시죠? 애인 발견을 준비했습니다. 모모님의 연결곡입니다. 자우림 애인 발견.

차우림의 애인 발견이었습니다. Which was a connection made by 모모님. 집이 있잖아. 마지막엔 내가 있잖아. 집이 있잖아. That really kind of stuck with me, that part. I guess that is the part of the lyric for 김윤아's song, Going Home, right?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커넥션 하나 해보고 오늘 프로그램 마칠까 하는데요. The song that I thought of was Michael Bublé's Home. Because if you feel like there is always that home sweet home feeling when you think about your home, 뭔가 내가 돌아갈 따뜻한 집이 있다, 따뜻한 가정이 있다. I think part of it is because you have a lovely partner to go back to, waiting for you at home. 집에 가면 또 아이들도 있지만 또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나의 스파우스가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I hope you feel that way too. And have a lovely weekend. We'll be taking a Monday off. 다음 주 월요일은 생방이 아니고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But I have also prepared something special for Monday's show. 월요일이 이제 대체 휴무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weekend.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Leaving you with Michael Bublé, Home.

今天节目的开始呢，先来听一首潮流人听了都流汗，不潮流人听了都流泪的大爆潮流神曲，来自 Curtis 的 Go。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嘿、hey, 海内存知己天阳若比邻，华人歌曲周末派，我是你的 DJ 麒麟，欢迎准时光临。我们接下来就来听范玮琪的不忘。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need your unheard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힌트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제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끝입니다. So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Let's go! Okay, so this song we are listening to is Hot for Teacher by Gleecast. This song is originally by Van Halen. And I'm going to give you the first hint. 첫 번째 힌트는 항상 드라마 한 장면을 제가 성대모사로 표현을 해드리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t's get right into it. Okay. I need my two hands. 너 정말 수업 들어가라잖아, 수업. 왜 말을 안 듣니, 왜?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찰싹! 찰싹!
1: 네, 이런 감정씬이었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되게 기억나는 대사 아닌가요?
0: Get into the classroom. It is class time. This is what the teacher is saying in the scene. And she goes, Why aren't you listening? Why aren't you listening to your teacher? That's me. You'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Understand?
1: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울먹이면서 체벌을 하면서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렇게 좀 쐐기를 봐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장면에 어떤 드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맞춰 주시고요.
0: You know guys, if you can't come up with the answer, if you have absolutely no clue of what I'm talking about, just take a guess. Just come up with the most random name.
1: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학생과 선생의 전쟁이 정답입니다. 뭐 이런 거 보내셔도 괜찮거든요. 정답을 모르시면 재밌는 오답을 만들어내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You can also drop your hints and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We're back! I brought my pencil. Give me something to write on.

We are now listening to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 우리 0H 모닝그룹업계에서 완전 똑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완전 똑같이 들리셨구나. 뭔가 영혼이 없는데요. 저희랑 둘 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And some answers are coming in. 우리 조국 모닝그룹업계에서 정답은 호랑이 선생님. 완전 찰떡 제목인 것 같아요. 호랑이 선생님 너무 무섭잖아요. 막 때리면서 공부하라잖아.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아주 매섭게 혼내는 호랑이 선생님.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고양이 CSI, 캣 CSI. 동갑내기 과약이었나요? 라고 It could be confusing. Yes, yes, yes. 뭔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갑내기 과약이는 근데 영화예요. And we're talking about a drama. And I guess the cast has a very similar role in both the movie and the drama too. 8960 모닝그룹어 이건 바로 사촌동생 과외하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외 아닙니다. 뭔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And I totally understand why you guys are getting confused. 하지만 정답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9909 모닝그룹어 2737 제목은 땡땡땡이요. 김하늘이 대사했던 게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도 학생 때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서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Oh my god, so you had a crush on your teacher when you were a student? 몰라 몰라. 0362 모닝그룹어 땡땡땡입니다. 진의 군항제 벚꽃이 예쁘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So you did watch this drama.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또 떠오르시나 봅니다. 4477 also sent in the answer. Well, to help you guys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m gonna give you a second hint. This is a drama that depicts a love story between Taewon, a high school Korean teacher, and a senior high school student. It came out back in May 2002.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예요. It stars 김하늘 and 김재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채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Let's go!

And now we're listening to My Chemical Romance, Welcome to the Black Parade. 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We'll carry on.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부분 꼭 들어줘야 되거든요. Welcome to the Black Parade by My Chemical Romance. 뭔가 romance 관련된 드라마일까요? This could be a hint, everyone. 저희 노래 그냥 틀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Hint is always behind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Y 고릴라 머닝그룹께서 정말 추억 돋는 영화네요. 동갑내기 과약이입니다. 땡! 이거 아니라니까요, 머닝그룹들. 헷갈리실 순 있는데요. I'm talking about a drama that came out back in 2002. 자, 동갑내기 과약이는 권상우 배우가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But this drama casts 김하늘 and 김재원. 자,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또 도전을 해주셨어요. Another challenge from 조국 모닝그룹. 상두야 학교 가자. 와, 이것도 진짜 추억이네요. 비와 또 공효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이죠. 뭔가 학교 그런 로맨스 드라마가 많기는 했네요. There used to be a lot of dramas that kind of depicts the romanc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진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642 모닝그룹,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드라마 봤는데 학교? 저 이제 학교 출근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학교도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참 이런 드라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Actually, in that case, let me give you another hint. 우리 모닝그룹들, 클래식 기타나 피아노를 배울 때 이 노래 한 번씩은 연주해보셨을 거예요. When learning classical guitar or piano, you must have tried playing this song at least once.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기타 연주곡 뭐가 떠오르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드라마 제목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Actually, in fac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guessing the correct answer. 3016 morning groover, 홍홍홍 라이프 morning groover, 3378 sent in the correct answer. 1853 morning groover, 정답은 땡땡땡 썸머피디님 김하늘인 줄 알았어요. 한주 파이팅이요라고 해주셨네요. 나는 썸머피디고 너는 김하늘이야. 뭔가 울먹이면서 찰싹찰싹 때리는 그 장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0933 모닝그룹어 땡땡땡 제 주위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여자 선생님과 결혼한 제자 지금도 잘 살고 있답니다. Oh, wow, so this turned out to be a true story. Oh my gosh. 행복하게 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고요. 3219 A New Morning Groover Set 정답은 땡땡땡 The teacher got upset because the student kept seducing her? I'm not really sure because I haven't watched this drama myself. 전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뭔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뻔한 그런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선생님과 제자가 사랑에 빠지는. But anyways, I will be back with the answer just in a minute. So stay tuned, everyone.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룹업계에서 노래 제목에 정답 예시가 곳곳에 숨어 있군요. That is correct. You found out right.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숨은 그림 항상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나요? 우리 모닝그룹 선곡을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9865 모닝그룹어 땡땡땡이요. 썸머피디님 힌트에 답 올려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listenership. 0300 모닝그룹어 우리 썸머님 힌트 감사합니다. 하트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Okay, moninggroupers. The answer is 로망스였습니다. 기타 클래식 연주곡 로망스 다들 아시죠? 로망스였고요. This song that we are listening to right now is 이별이 오지 못하게 by Paige and this was the soundtrack, everyone.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고 물러날게요. We're gonna give out a gift today to 3219 Morning Groover. 오늘은 3219 Morning Groover께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And I'll be back for you guys for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so stay tuned.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음악 감상하면서 딱 기다려주세요. I'll be back soon.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데이터 From MZ to all generation.
3: Get ready to stay ahead of the trends as we dive into a world of charts, uncovering the latest buzz, and unveiling fascinating insights.

0: time for Chartopia, everyone, and here on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I'm going to introduce you guys to different charts and help you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차트를 통해 요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Chartopia. So let me now reveal today's topic for Chartopia. Today's topic is the worst types of part-time employees chosen by store owners.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입니다. Sounds interesting, right? I don't know how many bosses are listening to this show right now. 혹시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공감을 얼마나 하실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좋은 알바생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These days, meeting good part-time employees is like picking stars from the sky. So the short-term job platform 알바땡 recently conducted a survey with 400 store owners who employ part-time workers, asking them about the types of employees they regret hiring. So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se types are.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일단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And our chartman Richard has been doing a research on that and he's going to announce from the fifth one. 5번부터 우리 차트맨 리차드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Let's go!
1: Number 5. Types with poor attendance management, such as being late or leaving early.
0: 지각, 조퇴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인 유형. I mean, we all are humans, so we can definitely make mistakes at least once. 뭐 한 번쯤은 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서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늦는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반복되고 아 뭔가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닌데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뭔가 5시부터 짐을 싸고 있다거나 6시 땡 하면은 바로 뛰쳐나가고 아 이거는 근태를 지키는 거긴 하겠죠. 근데 막 은근슬쩍 일찍 가는 거 있잖아요. 할 거 없죠?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막 5시 반밖에 안 됐고 And continuously being a little late. 뭐 1, 2분 늦은다고 해서 뭐 문제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 약속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It is the basic fundamental part when it comes to those making those contracts in workplaces. 그래서 뭔가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면 일을 뭔가 이렇게 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각, 조퇴 이런 거 엉망이면 안 됩니다. Okay, let's move on to number four.
1: Number four. The type who looks at their smartphone at every opportunity.
0: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보는 유형. When you're supposed to be working at your workplace, you know, if you get that moment, you would always glance at your phone instead of focusing on your work.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 손님이 막 부르고 있는데 저기요 이러는데 핸드폰 보다 예, 잠깐만요. 이거 쇼츠만 좀 보고 갈게요. 막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러면 좀 이제 손님 입장에서도 보기 불편하죠. And you know, like it seems like you're not even in a rush and you're not even focusing on the people who needs your help. 도움이 되게 필요한데 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태국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So I was trying to get a foot massage when I was in Thailand. And it was really not that expensive, but I really needed that foot massage. 근데 그 직원분께서 그냥 제 발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듬성듬성 발라주시더니 한쪽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른손으로만 저를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는데 본인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핸드폰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죠. You're not even in a rush, so there is absolutely no need to stare at your phone, especially when you're working. 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죠? 일 시켰더니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네, 답답하죠. Okay,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1: Number three. The type who only works when given explicit instructions.
0: Okay, some people might be on the fence about this. 일 일일이 시키고 제시해야 일하는 유형. 근데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켜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약간 사장님 입장에서는 센스 이런 거를 조금 요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알려주면은 한 둘, 셋 정도는 할 수 있는 You know, some people are really fast learners, so people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 you if you are a fast learner. So, you know, they would expect you to do certain things when you are not told to do the things one by one.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걸 좀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라마 안나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정채은 배우가 이제 그 수지 씨한테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떠오르네요. 근데 초반에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Like you need to be able to learn how to do things when you're not really used to the work.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좀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죠. Alright, let's move on to number two.
1: Number two. The type who is slow and sluggish in their actions.
0: 행동이 느리고 약간 굼뜬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릇빠릇한 걸 좀 선호하시나 봐요, 사장님들께서. I guess people prefer to have employees who are fast and quick instead of those who are kind of sluggish and slow, taking all of the time that they need. 뭔가 이렇게 뭔가 걸어오는 것도 느릿느릿 사장님께서 급하게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이러는데 잠깐만요. 저 이거 스마트폰 조금만 더 보고 막 이러면서 느릿느릿 걸어오고 다가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불렀을 때 네, 뭔가요?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예뻐 보이겠죠. 그쵸. 근데 또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르면 또 실수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좀 잘 해야 되겠죠. So yes, those were the types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again when it comes to working in part-time.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다시는 뽑고 싶지 않은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So try to guess the first type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again. 힌트를 좀 드릴게요. I was about to get this work done. 사장님, 저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but, there is like millions of buts right here.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뭔가를 일을 시켰는데, 이거 제가 마침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2: I was just about to get this work done. But this happened, that happened, this happened.
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2: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Ellie King, X and O's.

0: This is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where we get to find out what's currently trendy through different charts and surveys. Some answers are being sent from our morning groovers. For example, 얼갈의 배추 모닝 그룹에서 1등은 미리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알바생일 것 같아요. So quitting your job without announcing in advance. 이것도 좀 약간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나 안 해요.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라는 건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반장님께서도 말로만 일하는 알바라고 말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 네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조금만 있다가요 말하면서 말로만 일하는 그런 알바 와 진짜 오래가지 못할 건데 아리스 모닝그룹께서 이래저래 핑계만 이야기하는 알바 같네요. 말로 일하는 So coming up with all different kinds of excuses. 그리고 1853 모닝그룹어 1위는 핑계대는 알바이죠. 일교차가 심한 시즌이네요. 모닝그룹어들 건강 유의하세요. By Bradley. So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quite big these day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And perhaps the answer is those employees always trying to come up with different excuses. 맞아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집에 불이 났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그죠? 9909 모닝그룹어 말대꾸하는 유형이라고 So someone who constantly talks back to their boss 이것도 가능성이 있네요 8263 모닝그룹어께서 매일매일 실수하는 부주의한 알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유 사장님 울림이라고 아 사장님이시구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세상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알바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힘드셨겠네요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께서는 제 친구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순위에 나온 거 다 하소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도 무단 결근이 제일 난감한 것 같더라고요 So a friend of mine owns a convenience store and unfortunately they have experienced all of the lists that I have mentioned before 아 진짜요? 이게 진짜 흔한 케이스이군요. 이걸 다 경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또 이렇게 쉽게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무단 결근 진짜 왜 하는 걸까요? Like why would you not show up to your work unannounced? That is like the worst thing that you can ever do if you are getting paid to do a certain job. 아 진짜 이런 건 좀 기본인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태도 같은 거?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건 저희가 좀 지켜야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장이었던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ESTJ라 그런가요? Okay, everyone. It's time for me to announce the answer. 우리 리차드가 또 정답을 발표해 줄 겁니다. Richard, are you there?
1: Number one. The type who has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0: 맞습니다. 변명과 핑계가 많은 그런 유형이죠.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왜 이 일을 못했냐, 이 일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그런 변명과 온갖 그런 핑계들이 많은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0853 모닝그룹께서 요즘 사장님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유유 갑자기 저 퇴사합니다. 유유 최악의 직원이네요. 라고 I guess a lot of bosses are frustrated about the fact that some employees would just quit their job unannounced.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이제 될 텐데 나중에 본인들이 사장이 돼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0933 모닝그룹어 핑계만 대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려는 알바 같네요 알바생들 사장님들 모두들 서로 안 맞으실지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들 화이팅 Big ups to all the employees and even employers 맞아요 조금만 좀 내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만 일만의 그런 마음가짐만 있어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알바 경험이 딱 한 번 있어요. I have like one experience of doing part-time and not so much when I was in college because most of the times I would be doing tutoring. 저는 과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알바 경험은 딱 한 번 있거든요. And that was when I used to work at a kindergarten when I was a freshman. 새내기 때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저 좀 어떤 알바생이었을 것 같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Like, what do you think? What kind of employer do you think I was? 저 되게 나름 열심히 했던 알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한 3년, 4년이 지났나요? 갑자기 제가 해외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And I picked up the random phone call, and it turned out to be my boss when I used to work my part-time. 예전에 알바했을 때 원장님께서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요즘 대학생인데 뭐하냐고, 알바 다시 해줄 생각 없냐고, 예전에 받은 거에 더블로 챙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전화가 올 정도로 저 나름 그렇게 기억이 남는 알바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썸머쌤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죄송한데 저 지금 스페인이에요, 이렇게 답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때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아, 나 그래도 괜찮은 알바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바했을 때 최저임금이 한 4,000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I guess the minimum wage back in time when I used to work part-time was around 4,000 won. So when she said that she would pay me double, it would be like 8,000 won? 지금에 비교했을 때도 한참 낮네요. Anyways, that was my story on my working part-time back in freshman.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going to now get to a song break and read your messages later on, so stay tuned. Here is Rachel Platten, Fight Song.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그 플라스틱 서저리 아니고요.
1: 아유, 당연히죠. 누가 보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발끈하세요? 왜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아니에요?
0: 안나 걸어도 나.
1: 어머, 그것도 요즘 그렇게 패키지로 아, 요즘 그렇게 많이들 해서, 하시거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 제가 뭐 소개시켜 드릴까요?
0: 페이스오프까지는 안 될 거예요.
1: 아, 그래요? 뭐 페이스오프까지는 요즘 뭐 시술도 많고. 하지만 예, 그런 것 좀 관심을 좀 접어두시고 건강을 먼저 되찾으시기 네, 바랍니다.
0: 팔만 잘 고치고 올게요.
1: 네, 팔 잘 고치신 다음에 이제 미용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하네.
1: 얼마나 잘생기셨나요? 우리 그 뭐죠? 제가 밀고 있던 거 3초 하석진. 네,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네. 진짜 근데 재활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0: 네.
1: 로드레이지 모닝그룹께서 YGPD님 굿모닝, 오늘 팔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받기 좋은 날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날씨는 정말 좋은데. 네네. But the problem is that it's getting hot. Right now.
1: 근데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그냥 잘 받으시는 것도 네, 6월 7월 되면 더 더워지니까요.
0: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 아리수 모닝그룹어도 진짜 얼른 나오세요. 남산 최 팀장님, YGPD님 들려주세요. 혼신의 연기 기대합니다. 아, 우리 이제 팔 얘기 그만하고 연기나 빨리 하라고. So let's get right into it. Are you ready? Let's go.
0: 내 여자친구는 자유로운 영혼. We've been dating for 3 weeks, and I'm not still used to her, but she's beautiful. 하지만 너무 이쁘니까 어느 정도 참으면서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써머 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She said she'd be at dinner, company dinner.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Let me call her. 엄마, 어디야? Are you still at company dinner?
2: 아, 그럼 그럼. Oh my gosh, this company dinner is so much fun. I think we're about to head to the singing room right now.
0: 노래방?
2: 나 노래방 가서 또 행복한 날을 불러볼까? 몇 번이나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0: 나 이러다 진짜 내가 이별을 얘기하는 수가 있어. 어? It's late. 어? What do you mean? 노래방
2: Hey, are you breaking up with me just because I'm going to 노래방? 아니 연애 초반 때 오빠 쿨하다고 했잖아. 정말 1억이야. 노래방 간다고 헤어져?
0: 그래 알았어 조심히 놀다가 들어가. Call me when you get home. 집 가면 전화하고. Summer never called that night. 이날도 또 연락 두절. 아, 또 어디야? 나 이 밤까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Where are you? Why aren't you at home yet?
2: Hey, don't be so obsessed. No 집착. 오빠 나는 말이지 집착하는 남자가 제일 질색이야.
0: 너가 집착하게. 그래서 어딘데? 어딘데?
2: Hey, I'm at a very important business meeting. 이거 노는 거 아니야.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랑 중요한 저녁 자리라고. 아, YG 바보.
0: 그러고는 그녀는 또 연락 두절. This happens almost every day. 맨날 이러고 제 여자친구는 극이라서 친구도 정말 많고 저랑은 놀아주지도 않아요. She never has any time for me.
2: Oh, sorry, YG. This weekend, I have plans with my friends. Oh, next weekend, 다음 주. Sorry, I have my friend's wedding party.
0: 아니, 그럼 나는 언제 볼 건데? 아니, 우리 사귀고 있는 거 맞지? 연애하는 거 맞지?
2: Of course. 아, 그리고 일단 나는 예쁘잖아. 예뻐서 다 용서한다며. 아니야?
0: 그런데, no, Summer, no.
2: No? Are you saying that I'm not pretty? 지금 나 안 예쁘다는 거야? Did you just say that to my face?
0: Summer, you are pretty, but I did not sign up for this.
2: What? 오빠, 갑자기 왜 그래?
0: I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2: Sign up for what?
1: 백 프롬 더 스킷 액팅. 우리 YGPD님 이런 여자친구 어떠십니까?
0: 사실 제가 이렇게 화내진 않아요.
1: 진짜. 근데 화 별로 안 내셨어요. 그냥 약간 어디야 이렇게 걱정하는 톤으로 얘기하셔가지고.
0: I actually acted like I'm angry.
1: okay. So that's you being angry.
0: Actually, I'm not gonna say anything if this kind of things happens to my girlfriend.
1: But like, how is it? 어떠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화를 내든 안 내든.
0: 일단 싫어요.
1: 여자. 싫어요. 네. 진짜요? 네. 그러면은 약속이 없는 여자가 좋으신가요? 극단적으로 다 밸런스 게임이에요. 약속이 하나도 없고 나만 바라봐는 주는 여자 versus a girlfriend who has so many plans like 2 weeks ahead.
0: 앞에 거. 전자.
1: 앞에 거. 전 어떨 것 같아요?
0: 근데 네. 약속이 있어도 네네. 연락이 한 뜨문뜨문 되면 괜찮아요.
1: 아,
0: if someone 아 약간 노래방도 네네네. 나왔는데 네네. if someone goes to 노래방 for 2차 they have my girlfriend has to call me or message me like I'm going to 노래방 for second 뭐 2차.
1: Oh, like every so single hour.
0: If it's it is I'm fine with that.
1: 저는 약간 집에 갈 때만 연락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집에 잘 들어갔다. 이렇게 연락해 주면 뭐 what's the problem, I guess.
0: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너무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2시 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1: 왜 안 자요? 먼저 자야지. 아, 걱정돼서.
0: 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약간 아, 너무 집착인가 이거?
1: 아니요. 뭐 남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다리시지 마시고 데리러 가시는 건 어떠세요? 괜찮죠.
0: 근데 네. 근데 가끔 그게 애매한 게
1: 근데 여자 입장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직 네. 회사 사람들이 연애하는지 모르는데
1: 그러니까요.
0: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네. 어 나 왔어 그랬는데
1: 맞아요.
0: 되게 민망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전 뭐 좋아합니다. 네 많이들 데리러 와 주시고요. Anyways
0: 여러분 잘 들으셨죠?
1: 네 서머 픽업하러 오세요. 여기 상암동 매봉산로 3일입니다. Anyways, today's key expression is I didn't sign up for this. I did not sign up for this. YG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So what does this mean, everyone? Take a guess.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보기 드릴게요. 1번.
0: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1: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2번.
0: 사인해 주세요. 팬입니다.
1: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죠. 네. 네. I did not sign up for this.
0: 좀 이따 사인해 주세요.
1: 진짜죠? 제가 팔을 여기다가 사인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So everyone, let me know the answer.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1번인지 2번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G, so much. 수술 받으시는 거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Here is 소찬이 현명한 선택.

6533 Morning Groover Set 1번 1번 썸머님 사인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줄 서시고요. 7991 Morning Groover Set 1번이요. 저런 여친 싫어요. 점점점. 크크크. 조금 과하기는 하죠. 어떻게 이렇게 2주, 3주, 한 달치 약속이 다 잡혀버려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2789 Morning Groover 신규 Morning Groover인데 정답 1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The answer was Number one.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가 I did not sign up for this의 정답이었습니다. I did not sign up for this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뭔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고요. The expression I did not sign up for this originates from the literal act of signing up for an activity, event, or a service. So in this context, to sign up means to formally agree to participate in something by registering or putting one's name on the list.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타지로 거취를 옮겨야 하는 상황, 이럴 때 좀 난감하죠. 이럴 때 when the job required him to move to a different city, he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저는 당연히 여기 상암동으로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주도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그리고 러닝 크루에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그럴 때 I joined the running crew for a light workout. 나 가볍게 그냥 운동하려고 했는데 But it is too intense. 너무 힘들어. I did not sign up for this.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제 머리를 해줄 때 머리가 갑자기 마음에 안들 때 Oh my gosh!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이 파마 뭐예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that was the expression for today's say what. 오늘 사용 많이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I hope this segment helped you guys improving your English, everyone.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nd your song requests. Here is 이정현, 와!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Are you all surprised at this moment? Because we are starting off with a song that is not so hype? Don't be surprised, because we have one of those days too. 우린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발라드 위주로. 제가 발라드 알러지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거나 뭔가가 무서우면은 정면 마주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면을 마주해서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라드 노래 준비해봤어요. 벌써부터 몸이 근질근질 신나는 노래를 틀고 싶지만 저 스스로를 조금 누르고 이 발라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윈니 아랫니 윈니 휴스턴 언니의 노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윈니 휴스턴 언니.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캐리 아빠님께서 마침 썸머피디님 사랑해요.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네 여러분 차분해서 뭐 제발 오버하지 마. 여러분들 오늘은

달라진 느낌으로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So I'm facing my own trauma here, you know, facing this lovely ballad song. So enjoy. 그리고 이 노래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There is a moment in this song where the drum goes boom. So let's all try to guess exactly where that part is. 이 노래 중에서 막 이렇게 퍼스가 좀 있다 갑자기 쿵 and I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볼륨을 제가 한번 더 크게 들어보고 노래가 잘 들리도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TMI 퀴즈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 TMI 퀴즈를 우겨넣는 저 어때요? So obviously there is a random quiz that you have to guess. Summer's totally random TMI quiz. 굳이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게 바로 TMI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오늘도 질문 나갑니다. So here goes the question. 제가 어릴 때 장래희망이 하루에도 3번, 4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미뤘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뭔지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hen I was a kid, my dream job changed 3 times a day.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여러분 시작! 쿵! 와! 맞췄어! I got it right! 아닌가? 0.1초 빨랐나? 이 쿵 부분 맞췄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땠어요? 여러분들 점수 매겨주시고요. Love you. 여러분, 신나는 나. 제발 차분해져. 썸머야, 정신 차려. Okay, so guess this answer. When I was a quiz, my dream job changed a lot.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Guess it.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릴 때 가장 오래 제가 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정말 쓸데없죠? 하지만 은근 궁금할 거예요. Because I will love you forever. 우리 서비님께서 굿모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서비님? 서비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썸머가 어릴 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Imagine that little girl dreaming about becoming something, becoming someone. So just guess it. It's easy. 그냥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맞추시면 됩니다. 아, 고마워요. 저를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일깨워주는 Whitney 언니 들어가시고요. R&B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R&B도 발라드 느낌으로 차분하게 갈 수 있어요. 꽤나 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You know? I'm kind of enjoying this ballad vibe.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발라드를 듣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 All My Life 이거 함께 불러주실 거죠? Back to the 90s. 아, 이 노래가 이거 오빠 결혼식 축가였네. 에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익숙했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기억나시나요? 지금 듣고 계신다면은 오빠의 결혼식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세요. Like you. I pray for someone like you.

어때요? 즉석으로 이렇게 번역해드리는 저 번역 서비스입니다. 유 오케이. 오선이 모닝그룹업께서 손마피디님 굿모닝이에요. 힌트 좀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이 장래희망은요, 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약간의 서비스 직종이, 서비스 직종이네요. 예, 그래서 공 하나하나 칠 모닝그룹은 땡입니다. 왜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었어요? 저는 가수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 did not want to become a singer, but I actually wanted to become a back dancer. 저는 백댄서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 나오면은 뒤에서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때도 알았나봐요. 아, 메인댄서는 내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백댄서, 안무가 이런 거는 제가 좀 양내의 희망이 한 3초 정도 있었습니다. All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나 항상 너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시나요?

괜찮은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축가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축가 전문 가수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밀었던 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뭐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So it was all about being friendly to a lot of people. 뭐 그런 꿈을 제가 한 달 정도는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긴 장래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hat you feel the same in you. I pray for someone like you. Pray for someone like you, Jenny. I can't deny that I finally found you. 드디어 널 찾았어. 내 인생 전부. Oh.

0: 발라드 나쁘지 않은데?
1: So since we have, you know, enjoyed some pop song, pop ballad, it's time for another Korean ballad. 아, 네, 맞습니다. The Legend 고전 발라드. 언제 또 빅마마가 고전이 되었어요? 체념 듣고 있습니다. 행복했어, 다 같이. I was happy.

오케이, 가사 모르니까 문자 읽어볼게요. 9419모닝 그룹어. 어릴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을 테니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아름다우시니 지금이라도 도전. 일방통행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라고. So you dreamed about being a Miss Korea because you were so pretty. 아, 칭찬은 감사한데 은근히도 이거는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와 예쁘다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내가 되고 싶다? 올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요? 영 H님 정답은 편의점 사장님. Wow, the owner of a convenience store, the CEO. 근데 이거 약간 비슷해요. 제 옛날에 초딩 때 장래희망이 사장이었어요. 사장이라고 적었었어요. Do I have to hate you? Do I have to hate you?

우리 신규 모닝그룹 welcome. 놀라진 않으셨죠? 우리 8586 모닝그룹을 said. 선모님 안녕하세요. 스튜어디스일 것 같습니다. 라고. 5532님도 승무원. 6384님 스튜어디스. 선모PD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해피라이프님도 flight attendant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 맞았어요. 저 어렸을 때 승무원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딱 땡 항공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었었어요. 너무 멋있어 보였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었고, 안녕하십니까?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We're now about to take off. 막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바우리찬 되게 놀라시는데, 놀랍게도 좀 어울릴 것 같죠? 근데 제 친구가 저는 외향사가 더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런 거 있죠. 조금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렇게 안전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Before check-in. No, we don't have beef service here. I'm sorry, just eat chicken.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 항공사가 조금 빡세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도착하면은 빨리 일어나잖아요. 근데 sit down, you over there, sit down, seatbelt now.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또 뭡니까? 엄청 친절하잖아요. You know, Korean flight attendants are known for being so friendly. So we are like, 아닙니다. 앉으세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 하세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친절한 승무원을 꿈꿨는데 주변에서 자꾸 외향사라고. 어때요? 저는 우리나라 항공사가 어울리나요? 아니면 외향사가 어울리나요? 자, 클라이맥스 왔습니다.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권혁수 영상 보셨나요? 지금 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은 막 손을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팡팡 이러면서 마지막 사랑을 The last love. 네가 바로 내 마지막 사랑이야. 끝사랑이야. 너무 얼마나 로맨틱한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이별을 받아들이는 우리 빅마마의 체념. I wish you the best. 너무 슬퍼. 여러분 발라드 왜 들어요? 이렇게 슬픈데. I'm dropping tears right now at this moment.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눈물이 1도 안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터키 항공사는 어떠셔요? 라고 해주셨는데 터키 항공사 저 타봤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막 안전수칙 같은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게 만들던데요? So you know those safety guideline videos that they show you? Yeah, Turkish Airlines, they do like the best job at it. 막 되게 재밌게 만들던데, 막 춤추면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제 바이브랑 맞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H님께서 이 노래는 반대로 영어로 불러줘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해드렸잖아요. 네? If I could go back in time.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 있는데 영어로 한번 또 개사를 한번 해볼까? 개사가 아니다, 번역이죠. 울고 있는 너의 잠깐만. 이게 한국 노래로 먼저 심취를 했다가 빠져들면 그때 좀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네. 솔직히 한국 가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좀 쉽진 않아요. 떠나가면 안 되니까? 떠나가면 안 돼. 아직 또 아니네. 미치겠다, 진짜. 이거 잠깐만 해. I miss you. 이걸 누가 번역 못해. I miss you. I know that you would hate someone like this. 여기부터 알아요.

가능하네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발라드 바이브 어떠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노래방 하면 발라드예요, 그쵸?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이런 절실한 발라드 다들 한 번쯤은 불러보셨잖아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게 또 그렉 형님이 생각나는 노래인데, you know, a lot of you might be thinking about Greg when listening to the song. 이런 난 내가 미워질 만큼 Yeah, Greg Mike. 그렉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이 소리를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드셔야 돼요. 너를 이게 아니라 너를 약간 이렇게 힘주면서 Let's go, this is Greg Miller. 미워질 만큼

the melody to be Greg, okay? God is an absorber. 없어, 그냥 없어.

이거예요. I miss Greg. 우리 그렉 오빠 잘 지내죠? 회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추억 함께 회상해 주시면서 자, 백지영언니 나오셨어요. 우리 쌈바 라틴 언니 아니죠. 발라드 퀸! 백지영언니가 디바도 아니죠. 그 Dash가 아니라 총 맞을 것처럼 이 절실한 발라드 이거 박우리 팀장님이 띄워주셨는데 좀 당황했어요. 가사를 모르는데 구멍난 가슴에 그건가요? 그죠 구멍난 가슴에 네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렉형 찾아주시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이제 백지영 언니 타임입니다. 네, 빨리빨리들 캐치업 해주시고요. Please catch up.

지금 내정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썸머의 발라드 극복기 현장에서 함께 관람하셨어요. So I guess I've overcome my trauma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s strong selection.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은 정면 마주할 때가 인생에서 필요한 겁니다. Sometimes in life you have to face the trauma. Okay. 우리 또 명언 좋아하시는 사뚜기 모닝그루버 외에 다수 모닝그루버들을 위해 이 명언 하나 남겨드리고요. I'm going to get ready for some news headlines, okay? So listen and enjoy to the rest of this ballad song. 백지영 언니의 총 맞은 것처럼 들으시면

0: Mixtape 1013. Bringing the best of the best of the past. Tune in and let the music take you back.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